기도팀의 이 기도의 용사들이 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과 또 응원의 문자가 꼭 필요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이 귀한 기도의 용사들 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사장님.
1: 네.
0: 네. 저는 저희 극동방송에 전속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운영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전속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1: 네.
0: 네.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전속기관이 바로 수요기도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 네.
0: 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잖아요.
1: 네. 가급적이면 중보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 일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보기도회 세미나를 마치고 또 결석이 되어서 계속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중보기도회님들이 있어서 저는 든든한 저의 백입니다.
0: 네. 어쩐지 우리 중보기도 기도의 용사들 사이에 앉아있는 우리 지사장님의
1: 네, 오늘 네. 제가 청년잼이 됐습니다.
0: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여수성동교회 유정은 사모입니다.
0: 사모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전도자, 전도하는 기도자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0: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방금 목소리로 인사드린 이 네 분 기도의 용사들 우리 수요중보기도회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나오셨는데요. 지사님 저는 이 네 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 매주 수요일 1시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1: 네네.
0: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1: 네.
0: 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1: 네, 저도 그렇고요.
0: 네.
1: 오늘 다 같이 함께 인터뷰는 못하지만 한 분은
0: 네.
1: 집이 순천이시고요. 또 일터가 광양이세요.
0: 네.
1: 근데 광양이신데 광양에서 일터

0: 일 마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중복이도 오시고
1: 어머.
0: 중복이도 마치고 다시 순천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런 기도 열정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저는 중복이도 회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한 기도의 용사님들이세요.
1: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출발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에 오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해오른교회 우리 김순덕 권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늘 지키고 계신가요?
2: 네. 때로는 또 사적인 일로 수요일 때마다 고민하고 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중복 시간이 되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족한 저 한 사람이 기도로 도울 수만 있다면 또한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합심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나옵니다.
1: 아멘.
0: 네.
1: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셨습니다. 또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제일 또 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아, 네.
0: 이 기도가 없이는 극동방송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사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은 기도의 사역 위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1: 네. 네. 저는 저희 지사장님이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저한테 했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부장님 기도 제가 한 것 중에 응답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3: 아멘.
4: 네.
1: 기도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본인이 제일 걱정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시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는 전도자 우리 김인숙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5: 네. 저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극동방송 들을 때 그때는 여기 없을 때 또 방송 들을 때 그 차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할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보기도팀이 생겨서 처음에 몇 명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다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렇게 또 중보기도팀이 새로 생기게 되어서 또 지사장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구나. 코로나 때 못했던 것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쁘고 그렇지만 성 무너진 데를 하나라도 정말 막아서는 심정으로 또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기어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 정말 이런 마음이 계시니까 이런 유가 일어나는군요.
5: 네.
1: 네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 아멘.
1: 왜 좀 기도할 때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우리 김인숙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한 열 그루는 뽑으셨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이제 스타일이시거든요. 사모님은 특별한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5: 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간증도 많지만 특별히 극동방송 간증이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극동방송 소개할 때 제가 많은 간증을 해요. 사실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타지에서 와가지고 성도도 없고 뭐 기도할 때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끙끙 알면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 동역자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말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5: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들을 보내면서 기도를 막 해주고 중요한 건 응답받을 때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많이 응답을 받았는데 특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자녀를 그 학교에 태우다 주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1: 어머.
5: 그래서 차가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교회는 이제 개척의 수준이니까 여유가 없는데 차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항상 그 개척하면서 교회가 헌차, 폐차하기 직전에 2, 3년 된 차를 계속 공급받아서 타서 정말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
0: 네.
5: 그래서 이제 소망의 기도에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폐차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 차로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놀랍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차량비가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 기도 제목을 보냈고 새차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다 간직을 한

0: 거예요. 교통방송 통해서 이제 그 차량비가 후원이 됐다고 저는 세차비가 줄었다고 믿고 아멘.
1: 아멘.
0: 근데 이제 연락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뭐 계좌번호 이렇게 받았는데 종자씨 현금이었어요. 아. 이제 이게 조그만 종자씨 현금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조금 충격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씨를 심으면 나무가 잘 열매를 맺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다도 선포했어요.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교회에서 자면서 처음으로 한 달 철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게 종자씨가 되어가지고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5월 달이었는데 네. 5월 말에 그 차량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네, 세차 카니발을 비록 할부지만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세차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 세차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또 동원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2: 네. 네.
0: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 아멘. 우리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얼마나 헌참한 타셨어요.
0: 네.
2: 자꾸 세차 하나님 세차 이렇게 하셨는데 네, 또 우리가 기도를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3: 그럼요.
2: 그런 방법으로 네. 또 그 세차를 주셨네요. 네.
3: 네. 네. 종자씨 헌금을 통해서 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0: 네. 네.
2: 우리 개척교회에 세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아멘.
2: 지사장님 어떠세요? 이 네 분 얼굴을 뵈니까 다들 각자의 교회에서 사역이 바쁜 분들이시잖아요.
3: 그럼요.
2: 네.
3: 네. 사모님들이시고 또 권사님들이시고 정말 목사님들 뒷바라지기도 정말 바쁘실 텐데
2: 네.
3: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2: 맞아요.
3: 네. 이렇게 사역을 하시려면 교회와 목사님들의 어떤 응원과 또 지원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2: 맞아요.
3: 예.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교회 자랑 그리고 늘 지원과 응원을 아끼자는 교회 또는 목사님께 방송의 편지 방송을 편지를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사실 왜 손자 손녀 자랑할 때는 이렇게 5만 원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우리 사모님들 네. 권사님들 얼마나 교회 자랑이 하고 싶을까.
3: 그럼요. 네.
2: 네,
3: 네.
2: 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무료로 네. 네, 자랑하실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자랑 많이 하세요.
2: 네, 네. 우리 크게 웃으시는 세포교회 이금 사모님부터 교회 자랑 시작.
4: 아, 네. 우리 세포교회는 화양면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 교회입니다.
2: 네.
4: 농촌 교회이지만 특별한 것은 고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천 시내에 거주하지만 오셔서 찬양단과 성가대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계셔서 우리 세포교회는 활기차게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또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와. 네. 우리 세포교회 성도님들이 이 우리 사모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듣고 계시다면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답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모님 뭐 목사님께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4: 사랑하는 서영성 목사님 40년 동안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항상 기도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합시다. 사랑합니다.
2: 네. 아유, 네. 귀한 사랑의 고백. 목사님 들으셨지요? 답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옆에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까부터 편지 준비해 왔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권사님 로맨틱한 음악으로 골라달라고 해서 특별히 골랐습니다. 자, 음악 나갈게요.
5: 여보, 전용호 장로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핍박하는 사울이더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만나서 지금은 바울이 되어 교회를 집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또 성도들을

0: 사랑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고,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가정의 호주다고 큰 소리만 치더니, 이제는 믿음의 호주가 되어서, 삶의 본보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을 잘 챙겨주고 섬겨주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 눈물 나요.
2: 네, 제가 오늘 새롭게 안 게 우리 전용호 장로님이 옛날에는 사울이었다는 건데. 네. 근데 권사님의 이 솔직한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현재도 사울인 남편, 또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니까 현재 오늘 21세기에도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3: 네. 아멘.
2: 권사님, 지금도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여종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 아멘.
0: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며 분명히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3: 아멘.
0: 힘내세요.
3: 아멘.
2: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로 사울된 남편을 바울로 꼭 변화시킵시다.
3: 아멘.
2: 네, 우리 권사님의 귀한 고백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네. 또 저는 사실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이 참 기대가 되는 게 정말 좋게 말하면 인꼬 부부고요. 솔직히 말하면 닭살 부부시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모님.
4: 네. 먼저 성동교회 자랑을 해볼게요.
2: 네. 자랑하시죠.
4: 자랑거리가 아주 많지만.
2: 네.
4: 네. 우리 성동교회는 김현우 목사님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5: 네.
4: 특별히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나간 50년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50년은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교회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아멘.
4: 또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힘쓰고 또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제가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의 자랑입니다.
2: 지난해 왜 우리나라에요?
5: 네.
2: 그 3대 남편이 있거든요.
5: 네네.
2: 네, 최수종 씨라고 사랑꾼이고.
5: 저기 그분은 우리가 봄잡아 힘든 분이세요.
2: 네. 또 션이라고.
5: 아, 그분도 네. 저희가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2: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엄청난 분 계신데 국광표 지사장님. 그 집도 장난 아니거든요.
3: 네.
2: 그런데 또 정말 숨겨진 우리 사랑꾼 우리 김현우 목사님, 우리 유정은 사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편지 출발합니다.
4: 아, 여보. 김현우 목사님. 26년, 한결같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또 늘 지지해주는 우리 당신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의 모습을 또 몸소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힘이 되는데 늘 그 모습으로 천국까지 함께 가기로 기도합니다.
2: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용사 네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네 분의 귀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사모님이신데 한 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권사님 어떤 찬양 듣고 이어갈까요?
0: 네, 많은 찬양을 좋아하지만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2: 네.
0: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해준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멘.
5: 아멘.
0: 실제로 저는

0: 가끔 하나님에게 긴급한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아니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저를 위해 이 상황을 위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1: 아멘.
0: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남도 기도하는 중보 찬양입니다.
1: 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의 신청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시지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뜰안 초대석,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수요중보기도팀 기도의 용사들 네 분과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지사장님.
1: 네.
0: 네. 네, 오늘

0: 어떠세요, 마음이?
1: 아,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요.
0: 네.
1: 기도 용사들과 함께하니까 좀 든든합니다.
0: 아니, 이렇게 극동방송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다는 건 극동방송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잖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네 분의 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정말 궁금해요.
1: 네.
0: 우리 큰언니, 세포교회 이금 사모님부터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2: 우리 지역에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제가 중보기도자로 또 소망의 기도 진행자로 섬길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방송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멘. 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여러분들의 진한 사랑의 고백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인숙 사모님, 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3: 네, 저는 정말 극동방송이 생기기를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데 그 AM 옛날에 그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또 방송국이 없고 또 다른 순천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국을 또 아이를 데리고 찬양타임을 데리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준비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저에게 극동방송이란 삶의 예배이다.
0: 오.
3: 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외에도 우리가 또 키티도 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갈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남편 눈치도 볼 때도 있고 이럴 때 그 극동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응답되고 그래서 정말 제 교회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에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극동방송 그리고 밤에도 항상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또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신데 교회 못 다니시는데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그래서 삶의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극동방송은 삶의 예배이다.
0: 와.
3: 네.
0: 아니 극동방송이 생기고 나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주차를 하고도 차에서 내릴 수가 없다.
3: 네.
0: 이걸 다 들어야지 내린다. 이 찬양 다 듣고 싶다.
3: 저도 네. 그래요.
0: 그런 현상이 있고요.
3: 네.
0: 또 1인 부흥회.
3: 맞아요.
0: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부흥회가 지금 차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네. 이런 현상이 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3: 네.
0: 우리 유정은 사모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4: 네. 저는 여수에 온 지 9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이 로타리에 극동방송이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왔는데 아 이렇게 방송 극동방송이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좀 자그나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그 관심도 가고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지금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란 중요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극동방송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 어떤 그럴 때 좀 게으름에 빠질 때 이럴 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영적 자극이 돼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을 영접하고 또 뭐 교회에 갈 수 없는 또 여러 형편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방송인지 또 극동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영적 자극을 위해서 극동 방송 이 간판을 볼 때마다 제가 자극을 팍팍 느끼고 있습니다.
0: 아멘.
3: 아멘.
0: 극동 방송은 나에게 영적 자극이다. 우리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또 포스의 김순덕 권사님께서 다음 타자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권사님, 이렇게 우리 지역에 방송 선교 기관이 있다는 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우리 지역에 이 방송 선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아,
5: 정말로.
0: 네.
5: 특히 여수는 360

0: 오게라는 섬으로 만들어진 섬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정말로 전파를 통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송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도전이 되며

0: 없어도 여수에 볼 일이 있어서 돌아볼 때도 구동방송은 꼭 나의 안식처처럼 사랑의 뜰안처럼 한 번씩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1: 정말 우리 지역에요. 복음의 생수를 이렇게 하루 24시간 쏘아대는 극동방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아멘.
1: 네.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이 방송 들으실 수 있게, 또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이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힘써 주시고요. 또 방송이 1분 송출되는데 2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24시간 이렇게 계속 방송이 송출되는 건 누군가가 그 1분을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방송 1분 듣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한 달에 2만 원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극동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머, 나도 저기 가서 같은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수요일 날 1시까지 극동방송 4층 공개홀로 오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국광표 지사장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실까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마이크가 모자라서 마이크를 나눠 쓰다 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없으실 때 말을 못 걸어가지고 네.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1: 제가 저는 늘 방송 가족들에게 멘트가 나가지만 이 사모님들과 권사님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지사님, 그 이제는 좀 이제 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사행시를 하셔야 돼서
1: 아, 그러세요.
0: 오늘
1: 아,
0: 그렇죠. 떼는 거는 지사장님 네, 몫입니다. 네. 네.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중보기도 회원님들 오셨으니까 네. 중보기도로 이 사행시를 지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사행시를 지으신 분께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이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지을 건데요. 들으시다가 어머 나도 떠오르는 영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행시 보내주세요.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첨 문자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 유정은 사모님부터 사행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운 떼주세요.
1: 네,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사모님.
2: 네. 네.
1: 중.
2: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1: 보.
2: 보물처럼요.
1: 기.
2: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1: 도.
2: 도적질 할 수 없는 그곳, 천국에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 네.
0: 사행시만 들어도 수요 기도에 오고 싶습니다. 진짜.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네.
1: 많이 많이 오세요.
0: 네. 세포교회 이금 사모님께 사행시 네, 드리겠습니다.
1: 사모님 제가 그 운을 띄우겠습니다.
3: 네.
1: 네. 중.
3: 중보기도는.
1: 보.
3: 보석보다 귀한 기도입니다.
1: 기.
3: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더욱 힘이 납니다.
1: 도.
3: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극동방송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아, 네. 아멘.
0: 네. 와, 중보기도 이 사행시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준비되셨습니까?
4: 네.
0: 네.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중.
4: 중한 짐을 홀로 지지 마세요.
0: 보.
4: 보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0: 기.
4: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극동방송을 녹화하세요.
0: 도!
4: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0: 와.
1: 강력하십니다.
0: 네.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극동방송 4층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누구라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숙 사모님 준비됐다고 아까부터 손을 열심히 들고 계시는데요. 지사님, 운 한번 떼주시죠.
1: 네, 처음부터 운 띄워드릴게요. 중.
5: 중보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1: 보.
5: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1: 기.
5: 기적과 같은 응답을.
1: 도.
5: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1: 아멘.
5: 중보기도 오세요.
0: 네. 오늘 이 기도의 용사들과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좀 마칠 시간이 됐어요.
1: 벌써 시간이 됐네요.
0: 우리 유정은 사모님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머 나도 저기 한번 가서 같은 가족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2: 저는 한마디로 와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와보시면 정말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셔서 교회를 위해 여수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에 정말 오시기를 누구라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지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용사하면 300명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네, 우리 수요일마다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까지.
1: 아멘.
0: 네. 아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그런데 이미 저희는 소수이지만 이 사모님과 권사님 한 분이 천군만마이기 때문에
0: 네.
1: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공격을 다 채우셨습니다.
0: 아멘.
1: 그렇지만 네.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사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네. 우리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또 권사님들인데 저 정말 본인의 기도 제목도 많을 테고 교회의 기도 제목도 많을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0: 그래서 또 유수식 교회를 위해서 서로 중보할 때 우리 지역교회가 더 부흥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중보기도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거든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보기도님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빚도 없이 자기 어떤 얻는 것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시는 사모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 세포교회 이금 사모님,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 해월음교회 김순덕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초대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 중부호기도팀의 이야기 함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방송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분이라도 더 이 복음 방송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1분이라도 더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분 방송이 성출되는데 2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송이 돈이 없어서 끊어지는 일 없도록 또 전파 선교사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 애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예선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부양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0: 알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나 이럴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라고 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갔고 25절에 보니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 26절에 보니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해요.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동족 상쟁의 참혹한 일의 책임이 형제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이 맹렬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요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족을 운운하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모든 전쟁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나요? 요압도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어요.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책임이 먼저 전쟁을 제안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합니다.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자기들의 처소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 추종자들도 밤을 새워 자기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결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싸울 때는 몰라요. 그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바람피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외치면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람피우도록 외롭게 한 당신 때문이야 를 외칩니다. 그 통에 내 옆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비록 다음날 전쟁을 그쳐 각자 돌아가더라도 이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때문이야 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쟁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둘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서 양측의 피해만을 놓고 보면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감안하면 용장 아사헬을

잃었으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양측의 전사자 중 각기 12명은 기본 연못에서 일제히 죽었어요. 거기서 소년들이 죽은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7명이 전사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두 집안 싸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이라고 해요. 그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겨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이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조건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대적인 사울의 집안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까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라를 더 중요히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안까지 껴안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사울 집안까지 다 껴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복수하려 들지요. 내가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을 보면 딱알수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까지 다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다윗은 어떤가요? 수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데만 집중하나요? 내옆 사람도 돌아보나요? 내 시간과 물질을 이타적으로 쓰며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실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임원이었던 저는 학예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행사 당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부담과 욕심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안해서 함께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결과인데도 비겁하게 친구를 탓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은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동생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도 혈기를 내며 서로를 죽이려고 무의미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결국 30절,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도 혈기와 고집을 내세우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더라도 빨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며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울부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에 점점 강하여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가.

0: 한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곁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를 외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번에 강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마라.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마라.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마라.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4: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

0: 드리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불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헤어룸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 경외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게는 곧 가치였거든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가치 있는 값을 매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카베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무게감 있고 비중 있는 존재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의 삶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고 비중 있는 존재로 부모님을 두고 살라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저주하다 멸시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 그러거든요. 칼날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결국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가 되고 멸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뚱으로 듣는 것을 성경은 불효라고 얘기하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 요즘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효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효도, 효자, 효녀.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진부하게 들리진 않는지 부모 부양이 부모님을 보양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 알아요. 부모님도 알고 있고 자녀들도 알고 있어. 다만 이 부모 부양의 어려움의 간극을 좁히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더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얼병 걸린 부모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네가 잘 되고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열 가지 계명,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 중에 약속을 더한, 덧댄 계명은 딱 하나예요. 그 다섯 번째,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에 길리라. 조건부 접속사를 붙여놨거든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약속해서?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에 길리라. 요 약속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땅에서 생명이 기는 약속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땅입니다. 땅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고로 땅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땅이거든요. 이런 땅에 부모님이 먼저 사셨어, 나보다. 먼저 사신 부모님이 그 땅에서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을 딛고 사는 존재가 됐고 그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그 땅이 축복이 되고 그 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비법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할 때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의 풍성함과 생명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다가 유독 약속을 보태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건 장수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네가 들어오는 존재가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약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왜 부모님이 약해졌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는 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부모님의 낡음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이 낡고 낡아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움을 가지고 희망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 이 새로움이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거든. 내가 새로워질 때마다 부모는 낡아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희생과 새로움을 보면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말입니다. 부모의 약함과 낡음만 보면 칼날, 부모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부모님을 카베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 한 통화. 그 귀찮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즐기셔야지. 자주. 그 전화 한 통 말입니다. 따뜻한 눈맞춤 한 번으로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눈살 찌푸릴 법도 한데, 항상 웃는 얼굴로 그냥 시종일관 미소를 띠면서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사업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아들에게 노신사가 물었어요. 사업도 바쁘실 텐데, 알아봐주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당신이 누군지 알아봐주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했을 때 저를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어머니를 나는 기억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어떻게 사랑받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도 확실한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삶의 가장 무거운 비중 있는 존재였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신앙이고 나의 역사이고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고 도덕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부모 공경을 신앙의 핵심으로 놓았어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라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 걸, 이걸 그냥 뭐라 할까?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한절 속에다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주일 성수 지키는 걸 한절 속에 동급으로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아놨어요. 물론 아버지, 부모님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같을 수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하라 그 말이에요.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듯이 부모님들을 영광스럽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분위엘 특새 201차를 하면서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뭔지 한 주간 특새를 했잖아요. 새벽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거든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쓰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야레라는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누구에게까지 적용하신 거예요? 부모에게까지 적용하신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적당히 공손하라, 예의를 지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듯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대하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기 전에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이 귀찮아, 싫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처럼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놓으신 최초의 권위예요. 부모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놓으신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최초의 권위자가 누구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꽤 터덕거렸어요. 잘안 돼.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 중에 이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만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하고 난 후에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었는데 부모를 으신여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부모님을 칼날,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 트릭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해놓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지 마. 이 뜻이에요, 지금. 집에서 부모님을 차갑게 대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주여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검증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신앙이 검증돼야 돼요. 건강성이.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값비싼 선물과 카네이션을 택배로 보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울었대. 그래서 왜 우시냐고. 왜 울었느냐고 물었더니 선물은 고마운데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시간 정도 짬을 내서 와가지고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그걸 원했는데 애들은 안 오고 선물과 카네이션만 왔다고 아쉬워서 부모님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지요. 내가 아직 자식들에게 기억되는 존재 그것만 확인되면 부모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효도는 돈의 크기보다도 마음의 무기입니다. 카네이션보다도 귀한 것은 자녀들의 얼굴 보기예요. 물론 자녀들도 이 대목에서 할 말 많죠.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줬다고. 따지고 싶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그래서 모든 맞습니다.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도 부모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픈을 합니다. 노아아버지, 술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취했는지 실수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열두 아들들 중에 편애해가지고 열두 아들들 중에 갈등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심었어요. 다윗의 가정, 난장판이었습니다. 엉망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넘어 부모 경외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이 짓는 죄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폭력, 부모님들의 학대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니요. 다만 그런 부모를 미움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불효라고 하는 틀 안에 인생을 가두지 말고 묶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공경도 좋고 존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경과 존경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경하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 흠이 없을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우러러볼 만큼 마음에 감동 있는 삶을 사시는 분에 대해서 존경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을 때 우러러보는 마음을 존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흠 없이 우러러볼 만큼의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모냐 그 말이에요. 저부터.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 한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공경하라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라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대행하도록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인격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 카베트. 무게는 부모님의 허물과 결핍을 자녀들이 무게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랫도리가 벌러덩 벗겨진 상태로 부끄러운 실수를 했거든요. 그럼 둘째, 이 아들 둘이 셈과 야벳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안 받냐, 봤지. 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위치가 가진 무게를 알았기에 그 허물을 덮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내 앞에 세워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 부족함과 연약함을 커버하면서 공경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그 부모님, 어른들, 선배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곧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근육이 생깁니다. 신앙의 뼈대 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보다 앞서가신 어른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선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이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함을 요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에게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 더 부족하지, 더 연약하지. 부모에 비해서 더 엉망이에요. 실은 더 못된 존재들입니다. 자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보듬어줘. 끊임없이 안아줘. 품어줘. 쓰다듬어줘.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로 살고 환갑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인간 대 인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에 있는 예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배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 은혜 말입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셨으니 나도 잘해드려야지. 이건 거래지. 이건 흥정이잖아요. 보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존경한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원 졸업식에서 한 수석 졸업생이 답사차 단상에 섰어요. 화려한 지식이나 신학적 담론 대신에 주머니 속에서 낡고 구멍이 난 양발 한 켤레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신학의 시작과 끝은 이 양발에 있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를 하신 제 어머니는 당신의 발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자식 공부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며 거룩을 논할 때 어머니는 구멍난 양발을 신고 기도로 저를 뒷바라지하며 몸소 거룩을 사신 분이십니다. 구멍난 어머니의 양발을 보며 눈물을 훔치면서 헛된 말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은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어머니의 굽어버린 등 뒤에서 나는 경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성소예요. 부모님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흔적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는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얼마나 그 순간이 긴박한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여인의 아들로서 끝까지 책임을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었어요. 보통 인간은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기 마련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어 자신에게 몰빵하니라고 숨이 가빠오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뼈가

갈라지고 뼈가 어그러지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여자여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그 예수님의 말이 경박스럽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귀나이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그 말이에요. 여자여 이만 귀나이. 다시 말하면 최고의 존칭입니다. 모든 공적인 자리잖아요. 십자가 밑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예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아들 예수가 어머니를 부를 때 귀나이 하신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그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라고 하는 친근감이 있는 친밀한 요 호칭 대신에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쓰셨을까? 이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사적인 관계를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대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를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로만 두기 힘들어서 아들 예수 입장에서 이 어머니를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배려 차원에서 귀나이 하신 거예요. 개신교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성시 된 거예요. 마리아를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정결한 동정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일치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정결한 동정녀에 대해서는. 근데 마리아에 대한 위상에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캐톨릭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여자였던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고 출산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구원의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마리아를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점을 인정을 해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거룩한 도구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로만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요. 인간일 뿐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좋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피기로 하고요. 아들 예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사적인 고통을 구원사역의 당당한 동역자이자 여인이라는 공적인 위치로 승격시켜드림으로 마리아가 그 슬픔을 신앙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여 귀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 예수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높여 부르며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끝까지 효도와 사명을 동시에 완수하신 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네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 안에서 모자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새롭게 묶어줌으로써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질서를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말을 제가 설교 시간에 네 번 내지 많게는 여덟 번 정도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이래요. 식구들이여 이 표현이 그렇게 정감이 있대요. 따뜻하대. 사랑하는 해오름의 성도들이여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식구들이요 라는 식구라는 말 말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한국인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이거든, 단어거든요. 따뜻한 단어.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식구잖아요.

0: 피보다 밥에 초점을 둔 거예요, 식구는. 가족은 밥보다도 피에 방점을 둔 거죠. 우리는 종종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우리 언제 밥 한 끼 하자,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뒤에 덧대는 말이 식구잖아 이 말을 하거든요. 이 얼마나 친밀하고 유대감이 묻어나는지 그 말이에요. 가족은 공적이고도 공식적입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식구는 정서적이고도 정적입니다. 관공서가 발급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식구들이 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피를 나눈 한 피를 가진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관공서는 띄워줍니다. 해오른 교회는요 식구관계 증명서를 띄워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식구관계 증명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주일날 점심 한 끼 정도는 같이 식탁 교제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 관계 증명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죄를 짊어지는 우주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늙은 어머니의 노후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이게 개신교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고 아니면 부모를 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로 사시는 모든 분들. 성경은 달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해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국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0: 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호남 권역의 극동방송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익산 계문교회 송유리 사모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제자 간, 생활지도나 교육방법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선생의 날이 아닌 스승의 날이라 부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선생은 교사나 교수, 강사처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스승은 인간의 도리나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스승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교사이고 한 가정 안의 스승은 부모가 됩니다. 가르침이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믿음과 존경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전북, 광주, 목포, 전남 동부 4개의 호남 권역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또 이 땅에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교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모든 소망의 가족의 간절한 기도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놀랍게 기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북 극동방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63-854-9111번, 063-854-9112번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99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 감사해서 주셨는데요. 지난 2월 말경에 유희년 성도 직계차에 직계가 작업 중 떨어져 사고를 당해서 긴급 기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모든 분들 기도와 많은 중보기도 덕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료를 하셔서 병원에서는 1년의 기간을 잡았는데 운전도 할 수 있어 저희 용진 신강교회 지난주 등록성도가 되어 주일 예배도 3주째 드리고 있어요. 영혼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전혜옥 집사입니다. 전파 선교사 가정입니다. 90년생 김정민 먼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민이가 상해를 당해서 여러 차례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편이 항소를 해서 오늘 이 시간 10시 30분부터 법원에 있습니다. 꼭 승리하게 도우시며 사기당한 금액도 많고 동생에게 빌린 돈도 있다는 것 같아요. 다 회수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승소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고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0: 아멘.
1: 오늘 이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전파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 우리 정민 씨가 사기를 당해서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편이 항소를 해서 오늘 이 시간 10시 30분부터 법원에 있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경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넓은 곳으로 무대가 펼쳐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옵시사 그를 미워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마귀사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뿔을 우리 하나님이 꺾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새롭게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충실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기도 응답 감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되시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9215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 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1: 아, 예.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치료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제가 성경 말씀을 선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치료

0: 이러한 장애를 오랫동안 알아온 딸을 위해서 이 시간 어머니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파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향이 그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의 광선으로 이끌어주셔서 아멘.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이 되고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열매가 이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 붙드시면서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1069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오시 마라나타 교회가 오늘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말씀과 찬양과 예배 중에 경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예, 예.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 마라나타 교회가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기름짐으로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1: 아멘.
0: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923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료 급식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창고에 쌀, 떡, 빵, 라면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1년 365일 건빵 전도하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정자교회 더욱더 붕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0: 아,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1: 아멘.
0: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선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1: 아멘.
0: 오늘 건빵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실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료 급식을 통하여 전도하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하게 뜨겁게 무심령들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참으로 귀한 주훈 목사님 참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료 급식을 하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있사오니 창고에 쌀과 떡과 빵과 라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1년 365일 건빵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여 참사랑

0: 교리를 성령으로 감싸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이여 정죄악 교리를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새 생명들이 탄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시는 교회 위에 늘 강건하게 하시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남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제가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있는데 갑자기 약을 과다 복용하라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악한 사단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1: 아멘.
0: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지금 붙들고 계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약을 과다 복용하라는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 음부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1: 아멘.
0: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1: 아멘.
0: 그래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탄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평강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의 전신 갑주로 입혀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거듭나되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1: 아멘.
0: 범사가 새 역사로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극동 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0400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유기순 고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 수술 7번을 해서 몸이 갈길갈길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 구원받고 영육간 강건케 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예. 참 애쓰셨습니다.
1: 아멘.
0: 7번 수술하는데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1: 아멘.
0: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 아멘.
0: 성경 말씀을 먼저 선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

0: 치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치료의 광선을 타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고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 7번 수술을 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1: 아멘.
0: 고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특별히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귀한 고모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1: 아멘.
0: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여 참으로 복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호세아 6장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치유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8800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발목 불상으로 잘 못 걷고 있습니다. 빨리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0: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 네.
0: 제가 발을 아파봐서 제가 알아요.
1: 네.
0: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00번님 발목 부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대로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조카가 6, 7년 전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모든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언니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 불화로 그런 것 같다며 언니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믿지 않는 형부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게 하시고 언니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조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주셨어요, 목사님.
0: 아, 예, 예.
1: 네.
0: 제가 성경 말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1: 네.
0: 중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제 성경 말씀을 좀 선물로 읽어드리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1: 아멘.
0: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1: 아멘.
0: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다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1: 아멘.
0: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6, 7년 전부터

0: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모든 가족들이 힘겨운 세월들을 보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 아멘.
0: 물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해 주시고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애굽을 속량물로 준비해 주셨고 구스와 스바를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극동방송의 찬양을 통하여 이 조카가 거듭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모든 마귀 사탄 조정하는 모든 마귀 사탄,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망갈지어다.
1: 아멘.
0: 무장해제하고 쫓겨나갈지어다.
1: 아멘.
0: 지옥불로 들어갈지어다.
1: 아멘.
0: 그리하여 사랑하는 조카는 새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 넌 내 것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1: 아멘.
0: 존귀하게 여겨주시옵시사.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형부의 마음도 녹아지게 하시고
1: 아멘.
0: 형부가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예수님 잘 믿고 가로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174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생 가족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동생 가족과 신앙의 교제와 권면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카 도아에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조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는 환경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존중하고 지키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야곱의 마하나임의 은혜가 함께하는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0: 네, 할렐루야.
1: 아멘.
0: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아멘.
0: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1: 아멘.
0: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1: 아멘. 아멘.
0: 오늘 귀한 가정이 꼭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생의 가정이 오늘 방문하게 되어져서 신앙의 교제와 권면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카 도아에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동생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잘 섬기면서
1: 아멘.
0: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야곱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가정이 바로 그 주인공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이 복이 임하고 부와 재물이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시편 112편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정과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4236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올해 31살 큰 아들의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9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지금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직하면 감사하겠지만 더 쓰임받는 직장으로 이직될 수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아멘.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 아멘.
0: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31살 큰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9월에 계약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더 쓰임받는 직장으로 이직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우리의 행사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가정이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3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모든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까지 하면 하나님의 목숨 끝났어요. 그런데
1: 아멘.
0: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응답하겠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도하리라
1: 아멘.
0: 그랬어요. 오늘 기도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크고 위에 알파 플러스로 역사해요. 더 주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의 응답자들 보너스까지 받는 두둑히 보너스까지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0: 할렐루야.
1: 네,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익산 개문교회 송유리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삼푸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문.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송동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010-7382번에 72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수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010-4115번에 02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

성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복아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나진교회 김은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자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향한 기쁨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의 계보가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큐큐뉴스입니다. 한국선결교회의 양대 교단인 기성과 예성이 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먼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사 파송 및 위기관리 정책을 표준화하고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선교 비전 2030 로드맵이 중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성 측은 개교의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 차원의 지속가능한 선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길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기성은 교단 설립 120주년을 대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 전면 개정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단교리 청원 등 신학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건들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교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을 단죄하는 검문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과 대구 동신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0: 구조질서가 깨어진 상태, 즉 브로큰 섹슈얼리티로 규정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넬슨 제닝스 이사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이 절실하다며 성경적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적 견해를 밝힌 민성길 명예교수 역시 성정체성 혼란은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며 교회의 선교적 돌봄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스스로 질서와 한계를 무너뜨리며 신이 되려는 인간의 탐욕을 위기의 본질로 짚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체감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재구성해주는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습니다. 무너진 성윤리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복음으로 품어내는 환대의 공동체 회복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분석됩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목회 위기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해 성장을 일궈낸 중소형 교회들의 부흥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서울 총회 본부에서 중소형 교회 목회 현장 돌파 세미나를 열고 작지만 깊은 목회를 실천 중인 강소형 교회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균 연령 35세의 젊은 교회를 일궈낸 화성 베들레헴 교회의 말씀 사역과 팬데믹 기간 오히려 청년 세대의 성장을 경험한 대구 화원교회의 소그룹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도를 사역에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균형을 배려하는 회복 중심의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사역 로테이션 시스템과 안식 주간을 도입한 더세움 교회와 온세대 통합 예배로 다음 세대를 세운 강소중앙교회의 사례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합동 총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각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5도, 광양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종호교계 뉴스 신철이었습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다고요. 164개국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라고 하는데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연구였다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나도 삶의 행복도가 떨어졌다고요.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셋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삶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고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재물의 복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지혜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겉으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과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 특별하고 눈부신 업적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비참할 때든 좋을 때든 죄를 범해 나락으로 떨어질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이론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교리나 성경 지식을 넘어 매우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자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자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쉬어갈 때 우리가 차를 마시곤 하지요. 차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도 주고 잠깐의 쉼도 주고 또 어색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도움을 주지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처럼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도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1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근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로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외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죠.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어떨까요?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0: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3: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네.
2: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3: 네. 네, 저희가.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4: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3: 그렇죠?
4: 아~ 네.
3: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2: 네.
3: 교회 가자. 그렇죠?
2: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4: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3: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4: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3: 또?
4: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그리고 광주에서?
4: 네. 거기서.
3: 무슨 과예요?
4: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3: 그래서 예.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4: 네.
3: 저?
4: 네.
3: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4: 손녀 하나 있습니다.
3: 아직?
4: 네.
3: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4: 네.
3: 큰아들은 미국

0: 있고요.
1: 네.
0: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1: 네. 네.
0: 어디서 의사를 해요?
1: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
0: 그러면 이제
1: 기구로.
0: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1: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0: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1: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우리
0: 손녀 딸이 받고.
1: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그런
2: 손녀는 몇 살인가요?
1: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2: 너무나
1: 중학교.
2: 예쁘겠네요. 예.
3: 근데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영상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2: 짧게 통화하는
3: 자기들도
2: 게 아니라.
3: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2: 그렇죠.
3: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3: 굉장히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요?
1: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 차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네.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1: 아유,
2: 이루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우리 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1: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2: 담임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2: 네.
1: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중앙 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2: 기독 유치원이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 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 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

0: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1: 아이도 외워오는데 네.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0: 네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1: 아 그때 그 네.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네.
0: 트루디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1: 네. 따뜻한 시간을 많이 네. 나누셨네요.
0: 너무 예. 좋았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네.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0: 네.
2: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1: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되겠군요.
0: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 이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0: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1: 그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0: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1: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0: 네,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예.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우리 이 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예.
1: 그 수소차를 내가 이 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1: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2: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1: 집어넣는다.
2: 네, 그렇게.
1: 그러면은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1: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게는 뭐 여기 가면
2: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2: 충전소,
1: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2: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1: 예.
2: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2: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0: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버티고만 나와요? 회사.
0: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2: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취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1: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예, 드릴 수가
2: 잘
1: 있죠.
2: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희요? 네. 네.
0: 저 대학교 1학년 때
3: 같은 클럽
0: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1: 네. 대학교 다니면서
0: 네,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네.
2: 동호회에서 만나셨고요.
0: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2: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0: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1: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0: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군대. 대체를 해서
1: 아, 네,
0: 군대는 안 가고
2: 그러셨군요. 예, 예.
1: 그럼 이제 결혼은 언제 했어요?
0: 결혼은
1: 졸업 맞고?
0: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2: 아, 오랜 결혼 생활이요.
1: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3: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 유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저희들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1: 그럼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3: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2: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2: 아,
0: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오라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2: 그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게 그래서 됐고
0: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2: 그렇게
0: 받고
2: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군요.
1: 그런데 예.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네. 유치원에서 네. 저 그런 게 야 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뭐 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네.
2: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

0: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요새는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2: 싸움 잘 안 해요.
3: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0: 싸움하죠. 예. 남편이 네. 항복하면 싸움할 게
3: 아니죠. 맞아요. 네.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1: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3: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송동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010-7382번에 72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수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010-4115-0225 02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허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0: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동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에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그런 스승들을 보내주셨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스승님도 되겠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던 스승님 계신다면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 또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 첫 번째 곡입니다. 국동방송 아뮤의 소리 테너 정필립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스승의 은혜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 말씀합니다. 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요. 우리는 또 스승의 뒤를 따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머금은 자들로서 또 배움을 입은 자들로서 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길과 여정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또한 복음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 또 이번 주 보내는 교회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 또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며 또 찬양하는 다짐하는 우리 이번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번 시간은 사실 퀴즈 문제 올려드린 시간인데 한번 찬양 한 곡도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라는 이 예라모십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그리고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앱을 꼭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782님도 반갑다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또, 양파 뽑고 있다고, 양파를 뽑고 있습니다. 수확의 과정인 건가요? 네, 농산 일을 하시는 우리 0782님, 이실 것 같은데, 네, 양파를 뽑고 계시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문자 방송 시작과 함께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또 가끔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일을 하시면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 이젠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점심에 잠깐 나갔었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더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네, 제가 왔죠.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퀴즈 문제 지금 올려드릴게요. 퀴즈 문제. 오늘 퀴즈 문제는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지금까지 성경 책에 관한 퀴즈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성경 인물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또 함께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워서 빠진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오다가, 바람을 보더니,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푹 빠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참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중에 인물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야고보, 4번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 제자들. 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두려워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문제 올려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함께 물 위를 걷다가, 함께 걷는 거 아니죠? 사실 문제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죠. 네, 같이 물 함께 걸은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야고보, 4번 도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선물 협찬도 있으니까요,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1634님께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4310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소개해드립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육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턴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또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0778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8229. 8229님께서 넣으셨고요. 반갑습니다. 8800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봤다니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 함께 얻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키모키모 김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합니다.

네. 정답 빠르게 빠르게 올려주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그런데 또 우리 1772님께서는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대구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시면서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시원한 그 날씨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시선 이렇게 시선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찬양이죠. 네, 준비되는 대로 찬양 올려드릴 거고요. 또 오늘도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신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또 오늘 스승의 날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날 다들 학교 학창시절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아시죠? 네,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아시죠? 뭐 공부는 썩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진심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뭐 나만 다른 친구에게 뒤지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노력은 했는데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타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는 노력으로도 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타고난 또 이 뭐라 할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억지로 공부하는 건 정말 공부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학교 생활 때 뭐 공부는 그래도 잘 했다 나름대로 잘 하신 막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면요 그 어릴 때 유치원을 북한에서는 우리 그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을 북한에서는 타가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가소? 타가소고,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을, 북한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는 뭐, 꽃잎반, 새싹반, 뭐, 반짝반, 뭐, 다양한 예쁜 이름들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낮은 반, 낮은 1반, 낮은 2반, 뭐 낮은 3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조금 하나 올라가면 뭐 높은 1반 높은 뭐가 높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나라는 이 초등학교를 6학년까지의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예, 북한은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학교 그리고 소학교가 6학년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4년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있는데 북한은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 교육의 그런 학교의 생활 뭐 그 학년의 그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좀 학교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신 점이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찬양 우리 주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함께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제가 그 예수님께 다가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웠던 나머지 물속에 첨벙 빠져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을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만 올려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스승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또 이참에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때 못다한 감사를 또 오늘 또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또 우리 스승님께 우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스승님께 또 그 감사의 마음이 좀 더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문자 편하게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생각을 남겨주시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야고보, 4번 도마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오실 때 자신도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배 위에서 뛰어내렸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야고보, 4번 도마. 네 명의 이름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번호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네,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브라운워십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성 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참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답을 얹어가는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 함께 의심치 말고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찬양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베다의 음성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그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송가 피아워십의 찬양 한 곡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 찬양을 조금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네, 너무 죄송하고 네, 그래서 네, 이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시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우리 0128님께서 새싹으로 오셨어요. 오시면서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시냐. 정말 다들 더우신 것 같아요. 덥고 또 그리고 운전 중이신데 졸립고 네, 졸음이 몰려오네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가 봅니다. 우리 0128님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졸음 운전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셨어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문자도 남겨주셨어요. 우리 0128님 반갑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396님 또 2시 넘어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찍 오셨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9396님 피아오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빼어도 찬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다 아닙니까? 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그럴 때 필요한 곳이 주님의 손길이죠. 우리의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한 줄 믿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쁜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하나님 말씀 또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질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올려주신 분 중에 0128님께 오늘 처음으로 오신 0128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추가로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당첨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소 성함 연락처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문자 참여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또 무더운 날씨에 일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시원한 우리 심령의 찬양 속에 시원함을 얻고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907님께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라는 가사가 적혀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을 중심해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성경적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할 성경적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으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의 차이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적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부모 공경 첫째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잘 듣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듣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효도가 됩니다. 요즘에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부모님의 권위도 참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변하고 2000년이 변하고 3000년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학생들은 스승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반응 없이 순종했습니다. 또 이삭도 아버지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자신을 묶었을 때에 한마디 말 없이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순종은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해에 농사하여 백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살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

0: 본문은 22절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워도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효도 방법입니다. 성경적 효도 방법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중국의 노태자라고 하는 사람은 70세가 되었는데도 늙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재롱을 피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해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할 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묘 잘 쓰고 제사 잘 지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이 오계명은 부모 공경 오계명은 살아계실 때만 필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 공경에는 인센티브를 붙여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 공경하면은 인센티브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과 건강의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아요.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가정의 달에는 무슨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해가지고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오늘 같은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때부터 자녀들이 다 따라하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말과 행동들이 저희 부모님과 비슷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 딸들도 저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족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 있죠. 그냥 말과 행동도 있지만 신앙의 배움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 대단해요. 바울보다 더 대단하고 완벽한 스승,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 스승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스승의 날 가장 큰 스승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또 묵상해보고 나눠보고 소개해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그게 복된 길이래요. 밖으로 가면 막 곁길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진정한 스승 가정에서 또 탄생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도 5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인데 정말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완벽한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묵상하면서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 닮아가면서 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누는데요. 옹기장이에요. 예수 닮기 원해.

옹기장의 앨범에서 예수 닮기 원해. 정말 원하죠. 원해. 예. 잘 안 되는데요. 원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같이는, 예, 못 살죠. 못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근데 되려고, 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난안 돼.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보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잠깐 예수님 닮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격길로 간 분들 부르고 계시죠? 이 새끼라를 통해서 귀한 열매 오늘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년 방학 중에 있다가 계약한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0: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선래님 되시죠?
0: 네.
1: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0: 아, 네네.
1: 아유,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0: 예, 말씀하세요.
1: 혹시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때 교회 가기로 하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0: 아, 예, 그 이후로 다니고 있어요.
1: 할렐루야네요. 아유, 잘
0: 네,
1: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때 4월 1일인가 제가
0: 네네.
1: 통화했어요. 그때
0: 예.
1: 몇년 교회 쉬고 계셨었죠?
0: 제가 거의 20년 넘게 쉰것 같아요.
1: 에이, 아, 오래됐었군요. 20년 전으로.
0: 네.
1: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0: 아,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1: 예.
0: 안 다녔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네, 부활절에 언니 칸타타 그 찬양하는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저녁 예배에
1: 예.
0: 성가대를 하는데, 언니가
1: 예.
0: 그거를 좀 이제 보러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1: 네.
0: 보러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1: 와, 잘
0: 교회.
1: 됐네요. 남편은요?
0: 네.
1: 남편은?
0: 남편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전도해야죠. 그래도 가는
1: 아,
0: 거는 뭐랑 안
1: 그러니까
0: 하니까.
1: 옛날에는 좀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은 괜찮아요? 오, 다행이네.
0: 네. 지금은 뭐
1: 예.
0: 그렇게 막 저기하고 그러질 않아서. 네.
1: 나중에 이번에 이제

0: 쿠데타타 계기로 가셨잖아요.
1: 네.
0: 나중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때 이렇게 딱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모시고 가면
1: 네. 네.
0: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려고요.
0: 지금 부천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기둥교회예요.
0: 기둥교회.
1: 네,
0: 언니가 다니는 교회. 언니하고 그래도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1: 같은 부천에 살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제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0: 네네.
1: 아무래도 그 기도 아니 저기 교회도 그
0: 예.
1: 감리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게 장로회 그게
0: 예,
1: 다른잖아요.
0: 교단,
1: 그래서
0: 예.
1: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0: 예.
1: 감리교를 가니까 조금 저하고는 정서에 안 맞긴 했어요, 처음에는.
0: 예.
1: 근데 이제 몇번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0: 그럼요.
1: 되더라고요.
0: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0: 그럼요.
1: 요즘에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0: 새가족교요.
1: 교회,
0: 잘 됐네요. 우리가 이제 한분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좀 달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이제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잘 됐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우리 장선례님이 그때 교회 가겠다고 결단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결단이기도.
1: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키려고
0: 너무 감사하네요.
1: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0: 그니까.
1: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0: 네. 근데 이게 사실 20년 방학을 끝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1: 계속 항상 마음에는
0: 마음은 있었죠.
1: 있었거든요. 그래서
0: 그래도 전화 연결
1: 혼자
0: 계기로 딱 이렇게 돼서,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약속 지켰다고.
1: 그러니까요.
0: 이 시간에 그때 이제 결단의 기도 드렸다면, 저 따라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선혜님 교회 가시니까 우리 언니도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언니가 얼마나 아마 칸타타를 계기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인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고민하다가 아마 얘기했을걸요. 그래요. 참 아무튼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남편도 간다. 이런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1: 감사합니다.
0: 장선혜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찬양 중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요즘 좋아하는 곡도 좋고 20년 전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도 좋고.
1: 지금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은혜 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0: 잠깐만
1: 안 나와요.
0: 요즘
1: 갑자기
0: 거 생각을 제목 안 맞추셔도 되고 가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사 아니면 흥얼흥얼거려도 되고 제가 맞춰볼게요.
1: 은혜로다
0: 아,
1: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0: 은혜로다 하늘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
0: 위에서 내려오네.
1: 맞아요.
0: 그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
0: 사랑의 이거 찬송가 찬송가. 예.
1: 맞아요. 그걸
0: 은혜로다가
1: 신곡
0: 아니라 아마 평화로 달 거예요.
1: 평화로운가?
0: 내
1: 아무튼
0: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맞죠? 평화 평화로다.
1: 맞는 것 같아요.
0: 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 찬송.
0: 예, 이 곡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장 인생 찬양으로 좋아하세요?
1: 제목이 은혜였나 봐요. 그게
0: 예?
1: 은혜인데 제목이 은혜인데요. 송정민.

0: 아까 평화 평화로다 이거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인데.
1: 아니 그거 말고 그거
0: 아,
1: 말고 요즘
0: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1: 그
0: 이거구나.
1: 아니 친구가
0: 네.
1: 같이 이제 친구긴 한데 사촌이에요. 근데
0: 네네.
1: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0: 네.
1: 친구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저희
0: 네,
1: 친구들이
0: 네네.
1: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0: 네.
1: 친구가 이 찬송을 틀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할때이 노래를 좀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0: 그렇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은혜.
1: 네,
0: 은혜가 무슨
1: 맞아요.
0: 뜻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응?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1: 네.
0: 노력 과 우리가 애쓰는 거하고 그런 상관이 없이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돌이키셔 가지고 장선내님이 교회를 딱 가시게 됐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1: 맞아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가게 하신 거, 하나님 품에 오게 하신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제 가사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곡 들려드리면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예
0: 오늘 전화
1: 감사합니다.
0: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귀하고 좋은 은혜 나눠주시고 새끼라도 요즘 계속 듣고 계시죠? 네. 아 그리고 장선혜님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시면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1: 그래요?
0: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1: 아예
0: 다시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돌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손경민 앨범에서 은혜의 찬양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끼라가 또 우리 총연출 그분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곡 예. 평화 평화로다가 아니라 은혜 은혜였어요.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투디어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하죠.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상원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참 감사했어요. 5월 지금 이제 절반 이 시간도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해야죠. 어떤 또 어려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한 부부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부가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홍현수님.
1: 네.
0: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예.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통화 괜찮습니다.
0: 아내분이랑 지금 같이 계시는 거 맞죠?
1: 네, 같이 있어요.
0: 예, 예, 지금 안성에 계시고.
1: 예.
0: 그때 이제 이사하고 나서.
1: 네.
0: 우리 이제 부부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좀 방황하실 때.
1: 네.
0: 그때 저하고 이제 3월에 이제 통화가 됐었잖아요.
1: 예, 예.
0: 두 달 좀 더 넘었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요즘 교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잘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0: 아이고, 다행이네요. 안성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1: 네, 안성에서요.
0: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 두드림교회예요.
0: 두드림교회. 예.
1: 네.
0: 그때 한 어느 정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계셨죠?
1: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되지.
0: 그렇군요.
1: 본부에서.
0: 예. 네. 아니지 하면서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기록에는 한 10개월 정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정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원래 그럼 네. 그전에는 서울에 계셨어요?
1: 아니요. 서울에서 근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0: 예예. 예. 그럼 바로 직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1: 아, 밖은 안성인데요.
0: 아, 안성에서?
1: 네, 안성에서 교회를 했는데 집사람이
0: 예.
1: 옮기자 이사했으니까 옮기자 해가지고
0: 예예 예. 옮기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옮겨지지가 않았군요.
1: 예.
0: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두드림 교회 잘 또 등록까지 하셨어요?
1: 네.
0: 등록까지 하셨구나. 잘 됐네요. 극동방송은 네, 계속 듣고 계시고요?
1: 네. 극동방송은 뭐 새끼라는 딱세시 되면 듣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두드림교회 가서 정착도 하고 등록도 하시고 부부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1: 네. 원래 저희는 부부가 같이 가는 거를 사실은 저희 어머니 소원이에요.
0: 부부가 같이 예배당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어머니?
1: 예, 어머니 소원이에요. 그리고
0: 예.
1: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혼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0: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면은 두 분이서 어떻게 한 분이 안 다니셨던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니요, 둘이서 다녔죠.
0: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1: 가끔 가다가 제가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둘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소원이셨군요. 어머니의 네. 소원.
1: 네.
0: 그래서 요즘은 그 소원을 잘 이루어 드리고 있나요?
1: 네.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 요즘은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고.
1: 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0: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두드림교회 가서 아내와 함께 네. 예배를 드리시니까 요즘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1: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예, 설교 말씀도 그렇고 항상 들어오니까요.
0: 네.
1: 편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도, 네. 일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있고, 또, 교회 역시도 먼저 그, 함께 한 교회, 소개해 주셨던 교회보다,

0: 좀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잘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1: 예, 제가 말씀이
0: 네.
1: 어디 가도 그 목사님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됐는데,
0: 네네.
1: 김정호 목사님이
0: 예.
1: 합동교회 지금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굉장히 말씀이 저한테 능력이 되더라고요.
0: 예.
1: 아주 길게 안 하시고 짧게 내 마음속에
0: 네.
1: 와닿고 그래서
0: 네.
1: 조그만 교회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약간 병을 앓고 있어요. 파킨슨.
0: 아.
1: 그래가지고 많이 앓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요.
0: 부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데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1: 부목사님 따로 있고 이 목사님은
0: 네.
1: 미국에서 신학 목회를 하시다가
0: 네네.
1: 은퇴를 1년 앞두고 그냥 은퇴 연금도 안 받고 그냥
0: 네네.
1: 그 지금도 신학교 교수 여기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0: 네.
1: 하시더라고요.
0: 네, 참 말씀이 잘 들어오고
1: 네,
0: 예배를
1: 그래서
0: 편안하게 드리고 계시는군요.
1: 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요즘도 같이 남편분과 함께 또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죠? 그래도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가 다시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극동방송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1: 그럼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아침에 7시에
0: 좋은 아침입니다.
1: 예, 그거 틀으면서
0: 예.
1: 항상 아침에 그냥 하루 보내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우리 지금 새깨라를 들으면서 어떤
1: 네.
0: 은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2: 항상 듣는 게 그거예요.
0: 항상
2: 그러니까
0: 듣는 게 새끼라. 예.
2: 이제 부산 쪽에서는 98.1,
0: 예.
2: 대구는 91.2, 92.3,
0: 예.
2: 그다음에 대전 쪽에서는 93.3,
0: 어유, 어떻게 이렇게 주파수를 다 알고 계시네요?
2: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9점 뭐 9인가 2인가 하여간
0: 106.9.
2: 106.9.
0: 예.
2: 다 입력해놓고,
0: 네.
2: 듣고 있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못 듣는, 안 듣는 지역에 가면은,
0: 네. 이제 지역을 이쪽 저쪽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2: 저는 이제 그 다니는 길이 항상 그쪽이에요. 그렇게,
0: 그렇군요.
2: 왔다 갔다 합니다.
0: 예. 새끼라 들으면서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은혜가 많이 돼요.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분들, 이제 뭐 방학했다가 이제 이렇게
0: 네.
2: 나와서 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0: 네네.
2: 아 나도 그럴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고
0: 네네.
2: 아, 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죠.
0: 혹시 우리 홍현수님, 혹시 이제
2: 네,
0: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2: 자녀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잘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좀잘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극동방송도 좀 소개해 주시고 안 되면 이렇게 전화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전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2: 다들 뭐 유아세례서 다 세례 다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0: 예. 근데 아까 안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서요.
2: 요즘에 안 다니고 있지만
0: 그니까요. 예.
2: 내가 있지.
0: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 새끼라가 있으니까
2: 아, 맞아요. 그런
0: 예.
2: 것도
0: 뭐 유아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더라고요. 엊그저께는 목사님 아들하고 전화 연결됐습니다. 방학생인 목사님 아들. 예. 옛날에 장로님 방학생도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예. 사실
2: 맞습니다.
0: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분들에게 극동방송 얘기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
2: 가겠습니다.
0: 그때 이제 기도를 안 했다면요. 이 시간에 저랑 함께 우리 아내분과 함께 저 따라서 감사의 기도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요. 예.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0: 승인하니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그때 어떻게 선물 잘 받으셨을까요?
2: 예, 받았습니다.
1: 예, 연어 잘 받으셨고. 이제 방황 끝내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3: 지금까지 지내온 거.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가장?
3: 옛날 어릴 때부터 엄마 무릎에서부터 그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1: 엄마 무릎에서 계속 잘 들으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이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2: 네. 네.
1: 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2: 네.

지금까지 진혜원과 주의 은혜라 찬송가 이정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들 전화 한번 하시고 찾아뵈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또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고민했다가 이제 교회 가야겠다 결단하신 분들 이번 주 꼭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 갔다 왔다 라고 문자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영혼의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쾌거가 기록되어 있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으며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었나이다 라고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홍해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홍해에 수장된 바로의 추격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의 수루관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3일간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먹이 마른 그들이 물을 찾았지만 광야에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시 행군하여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료수로서는 음료로는 적합한 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경과 팔문은 사막에는 평균 16km 정도의 거리마다 샘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그 샘물은 염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망은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민족 대합창을 부른 지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의 대합창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라의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실 만한 물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마실 물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마라 그곳에는 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간이나 물을 찾아 수루광야를 헤맨 끝에 마라에서 물을 찾았으나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 그곳엔 사람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모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짐승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민족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는 목줄 죽여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돈도 재산도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월남전에 종군했던 어느 미군 군목은 적탄에 맞아 숨지는 젊은 병사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 병사의 마지막 절규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숨을 거두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 하나님과 오 워라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라에 쓴 물은 우리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과 같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죄의 첨단의 고학과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사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갈증난 사람들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산업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대학의 석학들, 또 내노라 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소련의 망명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되풀이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세계는 회오리바람과도 같은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자질이 발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련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질주하는 자동차가 운전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창공을 나는 비행기가 기장을 잃어버린 것과도 흡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행해지고 세상이 온통 열기로 들뜨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망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흘 전에 그토록 큰 소리로 감격의 노래를 합창했던 백성, 원망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경과 베이커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실망과 좌절들이란 흔히 하찮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도보다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매튜엘리는 그들은 마치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를 들볶고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은혜 받고 축복받았느라고 감사하고 노래하다가 오늘 투정 부리고 대드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건망증이 있는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흘 전에 있던 홍해에서의 장관을 잠시만이라도 숨을 돌리고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잠깐만 참고 호흡을 가다듬었다면 그토록 무서운 원망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은 악한 행위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지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물론 찬송도 중단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버릇 때문에 꿈에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고스란히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화나고 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문제건 가정 문제고 사업 문제고 세상 문제건 그것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화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부르짖는 다음 찾아온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고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시하신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기한 마라의 나무이다라고 했고 메추엘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청소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살인, 방어, 강간, 마약 등의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흉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해결점을 찾지만 문제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말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해결할 길, 그것은 모세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민족 혼이 거듭나고 민족 정신이 개조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있고 완결이 있습니다. 병든 역사, 문화, 예술, 종교, 학원, 사상, 인간을 누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쓴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혼의 오아시스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대들고 떠들 잘못을 범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행군했더라면 엘림에 준비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림에 준비된 오아시스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혼의 오아시스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라와 같은 이시라 일처일로 지친 나를 오아시스로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칼리시는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 모든 걱정을 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열림, 즉 오아시스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여인이 강도나 유괴물의 품에 안겼다고 합시다. 그 품이 제 아무리 우람하고 큰 산처럼 같다 할지라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겼다면 그녀는 거기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어느 곳이 오아시스입니까? 어느 곳이 생수가 있고 쉴 만한 그늘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쉬고 있는 곳은 오아시스입니까? 영혼의 오아시스요. 그것은 주님의 넓은 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오아시스 엘림에서 영원한 쉼터를 찾으시고 안식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너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탄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8장입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의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1장에서 3장까지 소명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네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6장과 7장 이어서 심판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8장에서 11장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장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예루살렘 백성들의 살육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0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11장 지배자들에 대한 심판 선포에 대한 환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단원처럼 엮어진 환상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본장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투기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 은밀한 장소에 있는 우상입니다. 14절과 15절 단무스, 16절에서 18절 태양신 등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과 심판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두 번째 환상은 1에서 3장까지의 첫 번째 환상과 비교할

할 때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환상이 격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했다고 하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증한 죄악들을 들추어 보이면서 완곡하게 심판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이상 중의 메시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받은 말씀이나 제2차 중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죄악상을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상입니다. 첫째, 5절에서 15절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로서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한 죄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행동으로 사회를 더럽히고 심지어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들여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고 징벌하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1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상입니다. 1장 1절과 2절의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만 14개월 후에 주어진 환상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 달락은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과 함께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려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에스겔의 거처와 행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현현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려가는 모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단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에 간 상태에 관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자연적인 시공을 가로질러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 성령의 감동을 받아 초자연적인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의 이상과 장차 펼쳐질 종말론적인 상황들을 보고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낙원에 이끌려가서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듣기도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달락은 하나님의 영광과 투기의 우상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심판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엄격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8절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데라비베 그발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히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하게 하시고 심판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 투기의 우상입니다. 7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14절과 15절 단무스 숭배입니다. 16절에서 18절 태양

0: 진에 대한 숭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단락의 주도적인 사상입니다. 첫째, 5절에서 17절 우상 숭배의 실상입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성전 제단 문 북편에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을 놓았습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므낫세 통치하에 세워진 바알이나 아세라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는 성전 안뜰에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70명의 장로들은 제사장의 뜰과 백성의 뜰 사이에 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의 사면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정직과 공평으로 다스려야 할 장로들이 도리어 백성을 미혹하고 압제하며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전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혼합주의적인 태도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세력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담 밖에 있는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으로서 계절의 주기를 따라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곡물신 담무스를 노골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담무스는 식물의 성장과 풍작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주로 애곡하는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우상에게 공연한 애통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16절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장소에서 약 25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야 할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교적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둘째, 6절과 12절, 18절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가증한 우상 숭배에 탐닉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백미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를 격발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과 피조물을 신뢰하는 교만은 가장 중차대한 반역으로서 하나님의 처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은 본성상 사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반복되는 의식적 예배 속에서 자칫하면 화석화된 신앙인으로 전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성한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가차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상을 멀리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십시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속성이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거룩한 통치이며 모든 시간과 공간 위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 가운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는 삶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다는 결단 말이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며 사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기쁜 일이 있어서 전국 종친의 옥탑박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이다정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가슴마다 파도친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나의 삶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

0: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예선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부양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

0: 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나 이럴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던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

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군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았으며 그 시대의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근심과 좌절이 가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때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BC 641년에 이 므낫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통치를 합니다. 아몬이 통치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에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2년 만에 아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8살 때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요시야는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고요?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하리라고요? 아예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은 3장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낙심과 좌절이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낙심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나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를 통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환경이 너를 낙심시킬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너를 삼켜버려서 너를 좌절시킬지라도 낙심 노, 기쁨 예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기운을 내,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낙심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침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들의 형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죄로 인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 조롱과 수치와 형벌과 죽음,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흐르는 모든 죄의 값, 조롱과 수치, 형벌, 죽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몽땅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나의 죄의 짐이 풀려지는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 형벌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찬양 아시죠? 같이 불러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십자가에서 풀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둘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의 수레를 타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안에 집을 짓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다 무너져도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찾아와 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수레를 타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어. 그러나 구원한 것으로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을 거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낙심노 기쁨이 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은 낙심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는 무엇을 베푸실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넓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영적인 구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삶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광야를 거니는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십니다. 그 반석에서 무엇이 나와버립니까? 생수가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이렇게 흐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심노 기쁨일스 이렇게 살라. 또예요, 하나님은 그 낙심의 환경 속에 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빨간 것이 너가 있죠. 여기 너에다가 이게 아직도 접수가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그가 영환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환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환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나 그 기쁨 이기지 못하겠어. 나는 너만 보면 어찌 그렇게 기쁜지 어찌 행복한지 춤추며 함성을 지르면서 나만 보면 그렇게 기뻐. 내가 그렇게 기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겠니? 그리고 십자가에 내 아들 내어줘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싫어하겠니? 그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너를 샀는데 내 백성 삼아 줬는데 내가 너를 싫어하겠니?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여전히 너가 좋고 너가 기쁘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이

있으면 잘 접수가 안 돼. 아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불하고 내가 산 너,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야. 아이고, 나같이 가문도 안 좋고 혈통도 안 좋고 나같이 쪼잔한 사람이 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가문 말이 나오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한 마리 새우가 있었답니다. 이 새우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다니는 중에 사랑을 하게 됐어요. 대상은 멸치였어요. 그래서 이 새우가 멸치에게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새우가요. 아빠, 나 멸치에게 사랑이 빠졌어요. 나 멸치가 너무 좋아요. 멸치를 사랑해요. 멸치하고 결혼시켜주세요. 엄마, 나는 멸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멸치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멸치하고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새우의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집안은 허리는 휘어 있어도 수염이 있는 집안이다. 야, 수염도 없는 가문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그러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새우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문어하고 사랑에 빠져버렸대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하고 결혼하자, 결혼하자. 근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새우가 그랬답니다. 엄마, 아빠, 나 문어가 너무 좋아요. 문어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아요. 문어하고 결혼하는 것 승낙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우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야,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하고 결혼을 해야지. 뼈대도 없는 가문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그래갖고요, 새우가 그때도 결혼을 못하고요, 지금도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도 얼굴 빨개갖고 허리 굽어가지고 그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은 가문을 이야기하고 뼈대를 이야기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뼈대 없는 가문,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값비싼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낙심과 좌절의 환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낙심과 좌절의 늪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낙심 노, 기쁨 예스해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벽하게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선물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기뻐할 수 있어. 그리고 나 하나님은 너의 안에 지금 있어. 너의 가운데 있어.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의 가운데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 너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여전히 너의 삶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너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가 복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너가 너무너무 기뻐. 너는 나의 행복이야.

0: 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낙심 노, 기쁨 예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스승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 한 명의 참된 스승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요, 우리 모두는 그 한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와 선생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분, 참 스승이셨던 주님이 우리를 또한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스승은 상대가 있는 말이죠. 스승의 상대말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은 없죠.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어제에 이어서 부활절 콘서트 실황을 보내드리는데요. 아름다운 계절에 어울리는 멋진 선율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죠.
1: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국악의 본향 전주답게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북 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이수자인 소리명장 소유정 국악 찬양 사역자와 베이스 함석헌 씨의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가랑 무대로 함께합니다.
2: 네, 우리의 소리와 또 찬양이 만났을 때 어떤 감동을 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먼저 전주 장로 합창단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0: 아, 정말 풍성한 무대였습니다. 피아노 한 대로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참 놀랍기만 합니다.
1: 네,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 장엄한 순간을 피아노의 선율로 힘있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연주해 주신 피아니스트 김기경 씨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제 어느덧 음악회도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뜨거운 감동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어지는 무대는 파워풀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찬양의 은혜를 더할 뿐입니다. 불꽃 테너 림팍 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수풀림자를 쓰고 있는 림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곡으로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대에 이어 세 분의 성악가가 함께 올려드린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 성악가 함석헌, 림파, 이혜원 씨와 피아니스트 김기경 씨, 그리고 스트링 오케스트라까지 모든 출연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북극동방송

0: 개국 7주년을 기념하는 2026 부활절 음악회.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1: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관객 여러분 모두 부활 찬송 메들리를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는 정말 남녀노소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앵콜이라고 외쳐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라도 이따가 앵콜을 외쳐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한정원
1: 장정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제 오늘 전북극동방송이 주최한 부활절 콘서트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은 은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접속곡인데요.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모든 순서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8강 존 오웬의 청교도 신앙운동 이야기입니다.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 복구로 청교도 목회자들이 설교권이 박탈당하고 저항되면 체포되던 시절 존 오웬은 청교도의 지도자죠. 웨일스 출신의 청교도 목사들로 1617년 출생합니다. 1628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갖고 마틴 부처, 존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을 전수받습니다. 1637년 21세 젊은 나이에 구원의 확신 없이 영국 성공의 목사로 임직됩니다. 그 후에 토마스 구딘, 리차드 시입스, 존 코튼의 저서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어느 날 성마리아 교회 무명의 설교자를 통하여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643년 알미니우스주의 실상, 이 그의 저서에서 알미니안 신학의 허구성을 깨닫고 구원 교리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0: 비판합니다. 그는 올리버 크로멜과 뜻을 같이하여 종군 목사로 크로멜 혁명에 앞장섭니다. 1649년 1월 성교도 의회군이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크로멜과 존 밀튼이 전국을 주도하지요. 이 시절에 1652년 존 오웰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 되어서 청교도 목회자 양육에 힘쓰면서 성직자 임명의 감독관이 됩니다. 1654년 영국 의회 의원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존 오웰은 크로멜이 왕과 버금가는 권력 섭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요. 크로멜이 죽고 아들이 정권 계승을 받으면서 청교도 운동이 약화됩니다. 찰스 2세가 장로고 국교 양속을 어기고 성공회로 복귀하여 청교도 탄압이 심해지자 존 오웰도 담임 목사에서 해고됩니다. 1665년 청교도 목회자 추방하는 대퇴거령 오마일령이 선포되자 리차드 백스터와 함께 청교도 회복운동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1657년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1658년 기독론, 그리스도의 영광의 묵상 등 80여 권의 저술로 성경적 신앙 옹호에 공헌합니다. 존 오웰은 저술가로, 탁월한 신학 교수로, 영향력 있는 역정치가로, 감화력 있는 목회자로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생애를 헌신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지도자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뜨거운 사랑,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거운 사랑,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을 유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날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후대들에게 흘려주리라, 흘려보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복된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먹먹하게 만들까요? 고단한 세월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우리 부모님들의 거친 손과 주름 가득한 얼굴과 굽어진 등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과 굽은 등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살아오신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 자녀들 인생 뒷바라지 하시니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또 그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희생의 흔적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인생의 이 거대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한 예배자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일반사의 역사가 있고 구속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사의 역사라면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일반사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료라면 IMF가 일어나고 그런 일반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신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역사의 인생의 거대한 풍파를 맞닥뜨려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 거대한 풍파를 뚫고 나오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전쟁을 경험하고 말로 다하지 못할 고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

실력을 시인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눈물과 고통 가득한 세월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부모님 세대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겨낸 고난의 용광로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사랑의 꽃이고 기도의 꽃이고 은혜의 꽃이에요.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요?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그런 위중한 순간마다 권능의 팔로 생명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이겨낸 시인은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격동의 세월을 뚫고 지나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격동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부모님들의 생명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영혼의 삶이 이태로운 상황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에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시인은 고난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실상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고통의 무게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의 무게가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의 무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물에 덫에 빠지셨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 덫에 걸린 물고기나 새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개인의 힘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목숨이 위태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답니다. 척추가 내려앉을 것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져 보셨을까요? 척추를 압박하는 중노동의 고통입니다. 벽돌을 치고 날라야 되고 또 지게 하나 가득 짐을 치고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허리가 꺾이도록 짊어져야만 했던 삶의 무거운 무게, 짓누름이에요. 굳은 노동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디스크로 협착증으로 아프고 굽어집니다. 시인은 더 놀라운 비참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녔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패전국의 포로들은 끌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승전국의 군인들은 패전국의 이 군인들의 머리를 밟고 다녔답니다. 사회적인 모멸감이고 수치심이에요. 이런 역사적 격동기를 보냈던 시인의 삶, 아버지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인은 그 삶을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시련입니다.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을 질식시키는 절망이에요. 시인이 살아남아 했던 모진 세월은 시련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 헌신의 삶이 그러합니다. 당신들의 그 삶의 궤적이 그러해요. 불구덩이 같은 시련의 세월과 물웅덩이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허리에 이 척추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인생만큼은 버젓한 삶으로 당신들은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나

0: 굳은 살이 베이고 어깨가 내리짓누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내미 딸내미만큼은 가방끈이 긴 삶이 되라고 뒷바라지를 하시고 후원하셨습니다. 세상이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한 삶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시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자식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불구덩이와 물웅덩이를 통하여 연단하신 목적이 있어요. 못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셨을까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0: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 시험만 했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의 순은과 같은 삶이에요. 세파에 흔들림 없는 순전함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신들이 걸어가셔야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내신 단호함의 삶이에요. 시련과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내신 삶이 부끄럽지 않는 고귀한 삶이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왜 이 어르신들의 삶, 부모님들의 삶을 순도 100%의 순은으로 비유하였을까? 세공사가 순도 100%의 은을 만들기 위하여서 도가니에 강력한 불을 지피고 은을 끌어냅니다. 불순물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순도 100%의 은이 되어지면 그 세공사의 얼굴이 은물 그 표면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되고 부모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보게 되고 부모님들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고난을 통하여 부모 세대를 순은처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였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그네신 당신들의 삶은 믿음의 거인의 삶이 되었어요. 우리 예배자리 나오신 영적 부모들의 삶이 영적 아비의 얼굴이 영적 어미의 얼굴이 그러한 얼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 가운데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얼굴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자녀 세대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위축되어지면 정서적인 안정이 깨어지면 우리의 숨통이 조여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삶이 숨을 크게 들이키게 쉬는 것입니다. 넓고 안전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는 불과 물의 고통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세대가 안전한 곳에서 성장하고 꿈을 펼치고 당당한 세상의 주역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불의 고통과 물의 절망이 없는 안전지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축복은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나오신 결과물이에요. 네가 잘나서

0: 내 능력이 출중해서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자리에 피어난 그한 송이 꽃이 누구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그토록 피워내기를 원하셨던 그한 송이 꽃, 그 꽃이 어떤 꽃일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이겨낸 당신들이 꿈꾸셨던 삶의 열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삶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덕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뼈저린 수치심과 모멸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신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불의 고통과 물의 절망을 뚫고 나오신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0: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13절 이전의 이 주어는 우리였어요. 13절로 넘어오면 그 주어가 내가로 바뀝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개인의 은혜이고 골방에서 받은 사적인 응답입니다. 아주 사적인 삶의 자리 임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삶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향하여서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살만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외면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롯이 살만하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은 곁을 떠나잖아요. 소돔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불구덩이에서 정금처럼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소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화답합니까? 나의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입이 말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의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의 일터가 살아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그 자녀들이 원인 모를 병마로 고통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직면하고 영적 공동체가 힘들어졌을 때 영적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낡은 성경 제 가슴에 붙들고 눈물 지으시면서 간절히 목 놓아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물질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0: 그날 야곱이 베델에서 절절한 서원의 기도를 하였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서 기도하셨어요.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 마침내 회복해 하신 하나님,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셨던가요? 19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어떠했던가요? 유창하지 못해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불순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간증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0: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일궈놓은 신앙의 터전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받고 누린 뜨거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계승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삶의 평안과 그 열매와 풍요로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세월 그 사랑에 화답하시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인격과 실력을 연마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삶을 통해 비로소 예리해집니다. 부딪힘은 다듬어짐의 과정 중 하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수직적인 구조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적인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사역이 이어짐을 보았고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신앙의 정석을 배웠죠. 철과 철이 만날 때 소음과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스승의 훈계와 제자의 배움 사이에도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이나 제자의 서툰 모습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마의 시간인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두 철이 모두 예리해지듯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사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는 그 헌신적인 손길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교사의 사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부족함을 깎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어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데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벼려낼 때 아이들의 성숙함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을 비추는 가장 큰 면류관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사제지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인데요. 스승은 경험이라는 깊은 저음을, 제자는 열정이라는 높은 고음을 담당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서로의 영성을 연마해

모세는 광야 시절 내내 여호수아를 곁에 두며 실전 훈련을 시켰는데요. 여호수아는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오랜 시간 모세의 수종을 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곁에서 지켜보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연소함이나 건강 등을 살뜰히 챙기면서도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자라 무시하지 말라고도 가르쳤습니다. 대신 본이 됨으로써 권

일을 스스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말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권위는 지위나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품격,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나오죠. 내 말이, 내 삶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게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2: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1: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2: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1: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0: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1: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0: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2: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0: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2: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0: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0: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0: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2: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1: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0: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1: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0: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

0: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1: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0: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2: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0: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0: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1: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학위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편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1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 이 말씀이 어찌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해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은 스페인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리요라는 제목의 페르난도 르테가의 찬양 Hymns of Meditation 찬미의 제사 앨범 중에서 가져와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저는 이 구절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곡의 은혜 찬양 이어드립니다. 스티브 달모디가 부른 Grace That Is Greater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이어서 바리톤 홍성선의 은혜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Evening Praise.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은혜, 그리고 스티브 다모디가 부른 Grace That Is Greater,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신청해주시는 찬양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로, 소진영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로, 그리고 바리톤 김성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도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리스트 장혜은의 은혜 아니면, 연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잔느 귀용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더욱더 약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꾸 되새기는 일은 잘못 그 자체보다 더 좋지 않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영혼은 자신의 연약함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약할수록 그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분을 붙잡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잔느 귀용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제서야 견고해지는단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주찬양 싱어스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이길승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이끌림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고백들,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위로하면서 찬양을 나눌 때 성령님이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03번님께서 항암 주사 오늘도 맞았습니다 하시면서 매주 병원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혈액암 투병 중인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보내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제가 부른 찬송 또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또 바로 함께 듣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0703번님은 이미 천국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548번님께서도요, 함께 해주셨어요. 계룡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학원 다니면서 항상 듣는 방송이라고요. 와. 오늘도 집에 가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의 알파 오메가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8929번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모든 찬양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연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려진 줄 믿습니다. 먼저 070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소망을 갖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466번님께서 아들이 16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요. 8월 달에 중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실 거죠?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문자 보내주셨겠어요. 또 너무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

대신 우리 부모는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달려가야겠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고흥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찬양 우리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와 함께하는 찬양인데, 우리 6466번님이 이 찬양 듣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소풍길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0782번님의 신청 찬양 소풍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곡이어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 북군도 기도하고 있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라네. 우린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온전히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눈에 잘 띄지 않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피

첫 곡은 타냐 블런트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눈에 띄는 일도 없고 누가 알아.

알아주는 것도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까지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나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트리의 어둠이 미치지 못하네, 잔치 공동체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베델 뮤직까지 앤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조시 볼드윈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31번 쓰시는 분께서 기도 제목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한이가 일주일 넘게 감기가 길어지면서 오른발 관절에 물이 찬 증세로 지난 16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염 진통제 처방받고 퇴원했는데 자가 면역 질환 및 소화 관절염 의심 소견이 있어 금요일 외래 진료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PPE 검사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주한이가 아빠의 부재로 여러 마음의 상처를 삼키며 사느라 육신이 연약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한이가 너무나 아프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김상진의 아버지의 마음,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트 이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감기가 한 2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좀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 이 약해진 모습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의지할 수는 있어도 환경은 금방 바뀌고요. 그때 의지했던 것들은 사라지거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 아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임채무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권요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지명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관계로 이번 한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무현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어노인팅 1집 앨범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곡 함께 하시지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곡의 찬양입니다. 파페라 트리오 히스 프렌즈의 거룩한 성, 그리고 워킹 프레이즈의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그리고 안양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He touched me. 네 곡 함께 하시지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빈 노웰의 영어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레리 달튼의 피아노 연주로 목마른 사슴, As the Deer 두 곡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네, 목사님이시죠? 홍의석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 되어서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말 순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행사가 많았어요. 그쵸? 지난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5월달을 왜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지, 또 감사의 달이라 그러는지, 그리고 또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참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축제도 있었어요. 봄 축제죠. 5월 달에 축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캠퍼스 안에서 뭐좀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리 축전이라 그래서 전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벤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랬던 축제가 있었어요. 뭐 버스킹도 계속 있고 내 날이 좋아서 참 모든 게다 좋더라고요. 그쵸?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아름다운 날은 아름다운 날대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한숨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쉼표를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와 함께 한 텀, 찬양으로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효림의 이순나를 오라하네 였습니다. 이순나를 오라하네. 아,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참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열하다는 게 뭐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한 치열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유동함, 그 유동함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간들도 우리는 또 치열한 삶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 모든 짐,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참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주님 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또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로 또 이끄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찬양곡 더 들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죠. 이 예복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깨어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병이 낫고 억눌림과 죄의 멍에에서 풀려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올드 가스펠송이죠. 저희 이 찬양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녹음하려고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도 참 맞는 가사더라고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채 걸어가고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그냥 길 위에 있으니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결국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평안과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 추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그쵸?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좀 죄사함을 입은, 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커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또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나무엔의 노래 오랜만에 들을까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나무에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권희의 그날의 우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오은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달빛 가스펠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깨어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함께함이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모아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못 받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또, 그래도 잘 배달을 해드리는 편이니까,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사연이, 조금 왔어요. 네. 다른 때보다 한 4개 정도 덜 왔어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자, 501호님, 네, 역시나 진짜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5월 9일 1시 00초에 올려주셨어요.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야, 대단한데요. 네, 501호님, 신기록이십니다.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깨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윌러브 신곡이 도착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신청합니다. 네. 내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내일 곡으로 송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또 내일도 들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티비를 보시면서, 지난번엔 TV를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라디오랑 TV랑 같이 PC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하긴 뭐 그렇죠. 요새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가능하죠. 6282님. 아멘. 얼마나 오래였는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소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6282님, 건강하십시오. 네. 자, 5월 10일 날 1시 4초에 네. 501호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힘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501호님이, 목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심해서, 사실은 오늘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덜해서, 네. 자, 그리고, 9918님, 네,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늘 9918님 위해서 그냥 신청곡이 아니라 제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 그걸로 좀, 네, 좀 위로를, 위안을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사연이 지난주에 올라왔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잘또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소원인데 이 요새 소원이 한웅지 목사님의 소원

제가 이찬양 노래 선물로 좀 드리려고요.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그래서 한승준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서의 소원, 그리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두 곡의 찬양 선물로 드릴게요.

꿈 있는 자유, 한응지 목사님의 목소리였죠. 아침 묵상 3집에서 소원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예배 찬양들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목소리 상점에 주가 행하시니, 그리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스승이신 분들 많이 찾아뵙고 또 회포를 나누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또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작은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내가 오늘 길을 걷는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맑은 길 하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문병란님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샘한 나머지 야곱을 향해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 역정을 내며 내가 하나님이나 된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태의 열매를 금하였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보시오, 나인 여종 비라가 있으니 당신은 그녀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녀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올릴 것이니 내가 그녀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하녀인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내어주니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로써 비라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내 목소리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다니라 지었다.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큰 씨름을 벌여 그녀를 눌러 이겼도다 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 낳는 일이 멈춘 것을 보고서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행운이로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지었다.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가 나는 복받았으니 무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리라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다. 버리거들 무렵에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가니 라헬이 레아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그대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레아가 그녀에게 네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고도 너는 내 아들의 합한 채마저 가로채려 하느냐 하고 말하니 라헬이 그대 아들의 합한 채 값으로 그이가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눕게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도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다시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말하되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지참금을 주셨으므로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 나중에 그녀가 딸을 낳으니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되 그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라고 말하고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한 아들을 더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시되 내가 당신께 봉사하여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였는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청컨대 그대는 머물라. 여호와께서 그대로 인해 내게 복을 내리셨음을 내가 경험으로 아노라 하고 말하고 또 그대는 내게 삭슬 지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봉사하였는지 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보살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소유했던 짐승이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으니 이는 내가 온 이후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살림을 꾸려 나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되물으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당신의 짐승들을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짐승떼 사이를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곳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들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낼 것이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삭시 될 것입니다. 장차 당신 앞에서 내 삭슬 세마는 날에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의로운 대답은 바로 이것이니 곧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박이가 아닌 것이나 약물이 가운데 검은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내가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내가 그대의 말대로 시행되게 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그가 수염소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 간격을 두니 야곱이 라반의 나머지 가축을 돌보았다. 야곱이 미루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그 안에 흰 속껍질이 드러나게 하고 그가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 마시러 오는 물통 속 물바디 가운데 놓아두고 그것들이 짐승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새끼를 베게 하니 그것들이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 줄무늬 있는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낳았다. 그러자 야곱이 그 새끼 짐승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고 나머지 것들을 라반에게 속한 줄무늬 있는 것들과 검은 것들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가축대를 따로 두어 라반의 가축대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하였다. 이후로도 야곱은 건강한 짐승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대 앞 물바디 안에 놓아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짐승이 약하면 그가 나뭇가지들을 그 안에 두지 아니하니 이로써 약한 짐승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심히 크게 불어나고 늘어나 수많은 가축들과 남녀 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30장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노희창입니다. 저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전직 북한 중앙당 행정부 대외건설 지도국이 있습니다. 예, 거기 단위의 당비서로 제가 이제 사업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뇌시키는 일입니다. 김일성 주의로.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이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사울이 했던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노동당의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10대 원칙, 예,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종에 따라서, 엄중성에 따라서 쏘든지, 보내든지,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노동당 비서가. 그래서 또 이제 북한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령이자 당이고, 당이자 수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령이 당인데, 당이 곧 수령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당비서한테 해보면 수령님한테 해보는 거로 됩니다. 장군님한테 해보는 거로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성불가침이에요, 당비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게 만든, 게 제가 종교 탄압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노동당비서라는 게. 네. 정말 저는 주체사상으로 꽉 뭉쳐지고, 김일성 주의로 꽉 무장돼서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해외에서 15년을 이제 그 출장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동, 그 유럽, 아세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교양을 할 때는 세뇌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 수령님을 잘 만나가지고 장군님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그 인민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충신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 자본주의 같은 게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북한의 당위상 책양립 10대 원칙 그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단시론 김성동제를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하고 있고, 그

세 번째 항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성을 내외의 논리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죠. 김일성 주의 전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거를 계속 그 세례시킵니다. 가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네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았다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치고 그거 좀 그 우리 사회주의 좋다. 수령님 제일이다. 장군님 제일이다. 계속 이거를 좀 반복을 해서 전도를 해서 그 좀 외국 사람들도 김일성 주의 종수군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북한에서 해외에 나갈 때 노동자들한테 또 이제 우리 간부들한테 할 때에 그 나갈 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세뇌 방법입니다, 이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대상한 그 좀 접촉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기독교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 혹간 이제 교회 용어를 쓴다든가, 이제 뭐 집사, 권사.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 용어는 일체 금기어입니다. 당비소도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전파력이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든 그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50년대까지 종교 뭐야 저 기독교를 이제 믿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굉장히 많이 그 통제를 하고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한 구석으로 이제 모아놓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박해를 하고 이제, 살고, 나중에 이제 그 68년도 때는 북한에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말살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던 이제 일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노동당, 예, 당간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참 이게 그 가슴 아픈, 예, 그 추억인데요. 2013년도 12월 13일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보위부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보위부는 이제 우리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우리가 장성택 쐈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어디 가지 말라고. 뭔 소린가 보다. 우선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회에 올라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말로. 그 텔레비전을 봤나 이제 무슨, 이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그냥 하니까 죽였다는 게. 응? 두 번째, 넘버터. 그래서 그 보현한테서 들은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일단 들어갔는데, TV가 있어요. 거기 현장 지휘 보지만, 이제 TV가 있거든요. 이제 보는데, 장부장이 이렇게 특별재판소에서 이게 체포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온몸이 이제 막, 소이슬 맥도 없고, 주저앉으면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앉았다가, 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제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저 반당 반응 문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체포해서 이제 주결 처형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 부장하고는 왜 제가 이제 그런 정도냐? 장성태 부장이 우리 행정 부장이었고 제가 그 기간에서 또 당비서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가 이제 장 부장 그 라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장 부장 이제 그 체포 소식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인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3일 지나가고 다섯째가 오는데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내가 당 사업도 잘하고 정치 사업도 잘하고 세뇌도 잘 시켰더니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했더니 나는 알아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안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일째부터 내가 이달에는 그 당이 준 정책 과제를 더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목포를 걸고서는 그 또 이제 생산 지휘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부하들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다른 지역에서. 비성지 빨리 피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지금 보위부 체포조가 지금 떠났는데 아마 4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지금 그러는다. 저는 제 저기 저 그 핀란드 쪽 앞에 가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들러선지는 모르고 이제 그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저 아무 생각도 못 나.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원시림까지 도망쳤는지 저도 이제 기적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버리고 원시림 쪽으로 이제 도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원시림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도망치 다닐 때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제가 12월 23일부터 이제 그 도망 생활을 했는데 배고픈 분들 치고 한 열흘 되니까 잠을 좀 자고픈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부스락 소리만 나게 되면 이게 또 잡혀갈까 또 지원해서 계속 30분도 안 있어서 조금만 좀 쉬다가 또 이제 길을 쫙 해서 한 8km쯤 도망치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예, 그 잠이 막 구려운 거예요. 잠을 자고 파서 이제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나무에 올라가면 좀 잠 좀 자겠다. 그럼 좀 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나무에서 촛가지까지 올라가는 게 한 6m 올라가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108kg입니다.

이제 옷을 이제 비끄러우면서 이제 한 세겁을 세 번. 자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놓고 잔 게, 제가 한두 시간 후 남아 잔것 같아요. 편안하게 정말 잤어요. 사람이 이제 숙면을 좀 취하고 나니까, 내가 20일 동안 도망쳐 다니던 게, 어떻게 도망쳤지? 하고서 자기 점검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한 생을 수련인과 장군이면서 정말 충성을 바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혁명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수령님, 장군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응? 나는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고, 나 가정도 없고, 나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장군님 왜 이렇게 버림받아서 이용만리 땅에서 내가, 이렇게 좀 정처 없는 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서는, 와, 정말 엄청 막 이제 울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믿음이 딱 꺾여버리니까, 이 공허감.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제 인생을 살았냐? 내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허무했고, 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 그, 강권로 맞은편에, 그, 러시아의 그 원시림 속에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한 30년대, 40년대,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이 그 기툴집으로 해서 이제 살다가 그 보리고 다 이제 시내로 나간, 그 이제 구루터기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십자가가 지금 보이는 게, 기툴집 그 꼭대기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게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 갑자기 그 보는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의심을 가져본 겁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좀 살려주세요. 어? 내가 이렇게 수령님 있고 장군님 있고 열심히 충성하다 살아왔는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 있다면 나좀 살려주세요 좀. 어? 나 살려주면 정말 내 수령님하고 장군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친놈처럼 십자가만 보게 되면 도망치다가 이제 십자가만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수령님하고 장군님 한 대보다 더 열심히 해갔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미친놈처럼 그때 당시 도망치면서 제가 책으로 이제 수기를 다 남겨놨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중순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루하루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또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참 순하다고 하죠. 이런 천성 때문에 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축화가 빨리 된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은 무리에서 지도자 리더를 세우지 않고 풀이 떨어져도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무리와 다른 가축이 있을 때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기도 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도 양은 절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 때문에 예로부터 목자들은 양무리에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웠다고 해요. 영민하고 부지런한 염소가 양들의 리더가 되면 목자는 염소를 길들여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염소와 같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두 곡의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이끌어낸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가사가 있는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연주 찬송 첼로 버전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는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정치가, 지도자가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고 차세대를 위해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그랬지. 참 예수님 하시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만 봐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벤자민 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화를 그린 신고 전주 계열의 화가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 이 아이가 어린아이 때 자기 누이 동생 초상화를 그린다고 물감을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엄마가 시장 같은 틈에 그린다고 그냥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그 집이 물감으로 엉망이 된 걸 보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0: 벤지만한테 야, 네가 이 그림 진짜 내 누이동생 같이 똑같이 그렸다. 참 장하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용기를 잃고 위대한 예술가가 됐다고 그랬죠. 벤지만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애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막 남을 하지 말고 남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남을 하고 반드시 사랑으로 껴안아줘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켰다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참 과격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실족이라는 뜻이 영어로 stumble, 그렇지 않으면 sin,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낱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실족시키는 것이 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대체 죄가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죄를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랬어.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 날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과 내 주의 보혈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께서 오실 때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북한과 복음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르리라 했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의 현장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한 오늘의 기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은찬 송, 내용은이 은총이버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순적한 믿음을 내어 올려드리며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녘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0: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북한도 입장이 좀 변화됐긴 했는데
0: 네.
1: 중국의 입장이 조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협력을 더 강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0: 네.
1: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4월 중순 평안북도 신우주, 그러니까 중국 랴오닝성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우주에서 거쪽에서 출발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대거 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가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서 네. 이게 봤더니 뭐 하루에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닷새 동안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규모 입국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백 명 단위, 1,000명 정도 이렇게 연일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전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소식이 불과 이게 몇 달 전 아닌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때 당시 한 달 전인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이 100명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이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노동자도 뽑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죠, 북한 내에서는. 근데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1,000명이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다시 수백 명 단위의 북한 노동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0: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중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좀 사건을 과거부터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북중 간 열차가 재개됐죠.
0: 네.
1: 그 약간 여객이라고 하는 거죠. 화물차는 아니고. 그리고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있다.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그걸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중국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거든요.
0: 네.
1: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가 들어가서 평양에
0: 네.
1: 이제는 아 우리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다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원래 좀 그렇거든요.
0: 네.
1: 갑자기 냉각적인 분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좀 훈풍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좀 보자면 중국 현지 공장들의 그 노동력의 필요 요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둥이라든지 야오성 일대 의류 공장 그리고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긴 해요.
0: 네.
1: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그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0: 네.
1: 이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무엇이냐? 북한 노동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뭐 현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노동자보다는 훨씬 임금이 낮고요. 집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죠. 뭐 노동쟁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정말 선호하는 인력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를 금해왔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반응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1: 네.
0: 다시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들이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싶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G2 국가잖아요.
0: 네.
1: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약간 호령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0: 네.
1: 그러니까 그 다.

0: 5개국, 6개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됐고 거기에서 노동자를 다 송환을 해라.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중국도 사인을 했어요.
1: 네.
0: 중국도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긴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가 어긴다.
1: 네.
0: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는 아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제재 결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으로 차단했고 그래서 북한 아니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제재 위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 우회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1: 네.
0: 계속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단기 방문자 혹은 산업연수생 심지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시키고 실제로는 노동을 시키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 받지 않기로 너희도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1: 그렇죠.
0: 라고 하면은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 비자가 아닙니다.
1: 네.
0: 산업 연수생이라든지 유학생이에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 네.
0: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너희는 연수생이야, 그냥 학생이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자원봉사 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보여주기 식이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약간 적극적인 권리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선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 배치돼서 일하는 구조고 겉으로는 제재를 피하고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거를 그 돈은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5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동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 3개월 안에 1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도하거나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해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유엔 제재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거고 너무 러시아 쪽에만 기우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러시아로 가는구나라고 또 중국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북한의 요구를 우리 인력을 받아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게 지방 공장이잖아요. 인력난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뭐 의류라든지 수산물 가공, 식품 공장.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빨리 들어와 지금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방의 산업을 좀 더 융성시키는 그런 방향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0: 논한 것처럼
1: 네.
0: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은 볼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단순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갈취의 문제인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이 북한 다량국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0: 네.
1: 그 돈이 정권 유지 그리고 군사 개발 자금 뭐 잠수함 발사 뭐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마다 탄소 미사일이라든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개발까지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북한 노동력이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노동 산물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 노동을 약간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0: 네.
1: 이거는 인권 문제에서면서 동시에 제재 회피라든지 공급망 관리라든지 혹은 국제 안보 문제까지 이어진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0: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반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또 주의깊게 봐야 될까요?
1: 그림을 네.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규모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입니다. 노동비자 아니라 무슨 뭐 그 단기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방문자, 산업 연수생 네.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제재 회피 정황들을 낱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배치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단동인지 아니면 저기 내륙 지역까지 북한 노동자가 배치되는지
0: 네.
1: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중국 공장 이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 규모와 신분과 배치 지역을 집중하면서
1: 네.
0: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 이게 제주 회피도 있고 강제 노동 문제가 있고 외화벌이 구조가 결합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국 내 공장 그리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해외 기업들도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거는 값싼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그리고 제재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인권 보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신다면
0: 네.
1: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이렇게 북녘 주민들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의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흰 줄을 가지고 사랑을 실험을 했답니다. 세 쥐를 세 팀으로, 하나는 한 마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그 쥐는 결국 살만 찌고 결국은 600일 만에 세상을 뜨더랍니다. 600일 만에. 두 번째 쥐는 다섯 마리를 똑같은 환경에 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섯 마리 쥐들은 서로 몸을 비비대고 싸우기도 하지만 비비대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활동 뇌세포가 커지고 움직이면서 700일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00일을 더 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스스로 사람이 가서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950일을 살더랍니다. 그리고 그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가 커지고 뇌세포가 증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쥐 새끼도 사랑을 갈급하게 서로 사랑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새로워지는 거로구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왕성해져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뿐만 아니라 물도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유명한 파동학자인 에마토 마사루 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그 중에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0: 물을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저주를 해대면, 그리고 전자 현미경으로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가 삐뚤 각 이게 결정체가 막 흉하게 되고 삐죽삐죽 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물이지만 그 컵에 있는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멋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물 분자가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아주 육각형, 아주 육각형 모양으로, 물은 육각형이 제일 좋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아주 균등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나무도 물도 광물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을 볼 때도 식물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 부리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결정체, 물 결정체가 삐죽빼죽 아주 날카로운 독이 되어서 그게 위장을 찌르고 장을 찌르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싸우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구나 라고 고맙다 김치야, 사랑한다 봐봐 하고 먹으면 그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야 신난다, 우리 주인님이 날 사랑하신대, 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지, 왜냐면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그게 사명이니까, 밥은 먹혀주는 게 사명이잖아요. 야 신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죠. 그러나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에이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나,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 버리긴 아까 그냥 억지로 먹어버리자 하면은 음식이 기분 잡쳐가지고 삐죽삐죽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막 저주할 거냐, 이 나쁜 놈이 나를 처먹네, 이 못된 놈이 나를 처먹고 있네, 에이 저주받거라, 에이 체하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식물마다, 동물마다, 꼭 강아지만 그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존재겠어요.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함흥과 춘천,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 부산이 14도, 목포와 여수, 포항이 13도, 신의주와 강계가 12도, 청진이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과 대구가 32도,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31도, 평양과 개성이 29도, 강릉 28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목포,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마다 먼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또 주변 이웃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노예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선 선장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며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차별 없이 목회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형통함이 함께 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부모, 자녀, 가정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의 인생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힘써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문을 세우는 제일 법칙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보다 행함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실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과 성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방송을 진행하며 라디오 전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 또 전도대회를 통해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로 보면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결신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까지가 극동방송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중요성을 1973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서 통역으로 섬기며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사역의 방향을 결정지었고 지금도 모든 사역과 만남의 초점을 전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 연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교회들과 연계해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는데 교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결신을 넘어 성장과 정착에까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전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지역교회와 함께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제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경배와 찬양 찬송가 3집 앨범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테너 장원상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물 중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그 중에서 살아있는 인물을 이야기해볼까요? 라고요. 아이들은 저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부터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아마존 회장인 베이조스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을 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에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정정하죠. 아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고르는 거야 라고요. 아이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길 원하셨고요. 또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 함께 드리죠.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라고 큰 소리로 자신있게 외쳤던 초등학생의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암투병을 하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픈 경험을 공유하셨는데요.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주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 품에 안긴 아들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로스쿨 1등으로 졸업할 때 기뻐했지만 정작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기뻐했는지 돌아보셨다고 해요.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며 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 때로는 알 수 없는, 또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있는데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겠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곰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봄나물이 너도 나도 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방풍나물은 고추장에, 취나물은 된장과 들기름에 무쳐내고, 두릅은 초고추장

과 함께 내면 금방 봄나물 한 상이 차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음식을 함께하는 것도 이 기쁨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겠죠?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는 공경받고 자녀는 사랑 안에서 꿈을 꾸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석에 새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참된 이치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다. 진리는 항상 옳은 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많은 답변들이 있겠죠. 인간들 사이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요? 바로 좋은 소식,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니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잘 몰라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고 때로는 모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줄로 착각하죠. 자신의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을 수정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생각하니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바람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영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비난, 경멸하는 말이나 행동이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센 척하거나 무시하며 침묵하는 것. 이런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웃, 마을, 지역, 나라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투명하고 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밝아질 세상을 꿈꿉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0: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1: 네,
0: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1: 네,
0: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0: 그렇죠,
1: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네,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에 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0: 네,
1: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0: 네,
1: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0: 네,
1: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릭찌릭 소리 내면서 주파수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0: 아.
1: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0: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1: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0: 할렐루야,
1: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0: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 그러길 바랍니다.
0: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1: 느꼈습니다.
0: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1: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을 했습니다.
0: 예, 네.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1: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0: 네,
1: 네, 그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0: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네.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0: 아, 네,
1: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1: 맞아요.
0: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네,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1: 그렇죠. 네.
0: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네,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1: 와.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1: 네,
0: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군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군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네,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1: 네. 네,
0: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1: 훈련을 마치고
0: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따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0: 네.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가정을

0: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달북민 씨랑 가진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 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결혼 안
1: 네,
0: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예,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1: 예,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선을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1: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0: 아멘.
1: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1: 네.
0: 줬잖아요.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

0: 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을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1: 예.
0: 예.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1: 예.
0: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0: 네.
1: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0: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지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 자유 묵상 나눔 시간인데요.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소개하는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나눔을 들으시며 공감하는 부분이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

분들에게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자유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자유 성경 공부 나눔을 위해서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 그리고 현승미 집사님, 김혜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일과가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이에요. 그리고 첫 주차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사랑의 양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모님, 이 사랑의 양동이는 어떤 내용이죠?
3: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양동이를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양동이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욕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양동이를 채우실 수 있고 그분만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양동이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 양동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욕구들, 그 니드,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몸부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자유 공부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집사님들 어떠셨어요?
1: 저는 사랑의 욕구도 인정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욕구를 처음 결혼해서는 남편한테서 무조건적으로 체험받고 싶어서 되게 고군분투를 했고,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강아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꼬리를 막 흔드는 강아지 같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 사랑을 남편에서 체험받고

0: 싶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충족받고 싶어서 또 아이들에게 그 양동이가 각각이 있을 테니까 그걸 내가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갈 상태가 되더라고요. 나는 채움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양동이가 큰 아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줘도 이 아이는 늘 항상 비어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 좀 좌절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랑보다는 그런 인정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아내가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양육을 참 잘하는 엄마야 그게 저에게 어떤 또 다른 그런 상점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의 양동이를 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0: 남편에게는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네. 남편이 돌아올 는 반응이 네. 아 정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야.
1: 아 그러면 그 욕구 중에 세 가지 중에 인정받는 거?
0: 네, 네. 그게 굉장히
1: 남편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줄 수 네. 있다 하는 생각.
0: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순종적이에요. 뭐 아니면 아이들이 인성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1: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0: 그럴 때 이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1: 네, 인정받는 것 중에 내가 하는 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맞아요. 존재다 하는 것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또 어떠세요?
2: 저도 인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비로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게으르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 더 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우리의 섬김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인정해 주세요 할 때가 있죠.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목회자 가정에 취직을 왔기 때문에 뭐 그것만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간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를 할까 교회에서 하면서 되게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섬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그 파트였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너무나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계속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뒤돌아보면은 그게 뭐 30몇 년 전인데 되게 교회 일 진짜 헌신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저와 예수님의 관계가 제일 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로 제일 분주하고 제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로 그리고 저도 착각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사랑의 양동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채우려고 했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인정받는 것도 됐고 저한테는 이제 시집으로 오니까 소속감

0: 목회자의 가족 한 멤버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한 나는 여기에 중요한 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저의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했던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희 다 지금 실패담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도 자유도 회복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묵상 나눔으로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 또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교재 나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정에 대한 이 사랑의 양동이를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아이들을 되게 못살게 구른 것 같아요.
1: 네, 어떤 면에서?
0: 칭찬받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로 잘 다듬어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모범적인 틀에 아이를 자꾸 맞추려고 아이를 계속 그 안에 넣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저도 흡족하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안 좋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내가 내 방법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욕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인정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앞부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과 연결은 돼 있지만은 온전히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 양동이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0: 다 뚫려 있을 것 같아요.
1: 다 뚫려 있고 밑에만 아니고 우리의 방법대로 채우려니까 우리 아이들이 채워줄 수 있겠지 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는 I think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그분과 그냥 붙어 있는 건가 그 시간 뭐 15분이든 뭐 50분이든 뭐 예배 시간이든 그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분 안에 진짜 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어들 그 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거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임시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임시적으로 칭찬도 받고 임시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없어도 너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저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1: 엄마의 방식으로 엄마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그 길로 계속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잠시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춘기라는 걸 던져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점검 포인트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지만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고 그리고 나도 이 순간 이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는 이 순간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들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갓난애기 때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기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할 때도 있고 아이가 커가면서 그리고 진짜 좋은 점검 포인트가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도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점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거.
0: 네.
1: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춘기가 올 거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양동이 너가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없고 예수님 한 분. 그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만 아니잖아요. 막 넘치게.
0: 네.
1: 그렇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의 자유교재로 함께했습니다. 자유교재는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성경공부 교재인데요. 오늘은 1과 포도나무의 원리. 포도나무에 생명되시는 그 예수님.

0: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모님으로부터 함께 들었는데요. 집사님들 이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배웠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인정 그리고 소속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1: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이로 인해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이 나눔을 하면서 그 좌절된 마음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나의 그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은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큰 위안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 아까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각자의 그 전에는 아이들의 양동이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채워주려고 했다면 사춘기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양동이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저는 주기 싫고 아이는 뺏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좌절하고 제가 저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떡하죠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아, 그 아이의 양동이도 하나님 안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충만히 넣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0: 네. 사모님, 저희 안에만 사랑의 양동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남편 안에도 사랑의 양동이가 있고 우리 아이들 안에도 사랑의 양동이가 있네요.
3: 네. 그래서 그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조은영 사모님과 두 분 어머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어머니들을 자유롭게 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보는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공부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링크를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 알면 그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설교를 다 들었으니.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곧 이퀄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한 단위가 어디까지냐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아니라 5장 3절까지가 한 단위예요. 왜 이것을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단락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맞추는 분은 제가 축복해드립니다. 30하고도 몇 번 나와요? 34번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18구절 가운데 34번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 역시 대명사까지 포함시키면 몇 번 나와요?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34번, 사랑이 34번,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신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해도 예수라는 이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증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요. 그럼 남편을 사랑하면 생명 줍니까? 남편 사랑하면 생명 못 주죠. 여러분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죠. 마음도 열어주고 또 뭘 열어줘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사랑하면요 제일 좋은 걸 주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들도 제일 좋은 것은 어디다가 숨겨놓고 좀 덜 좋은 거 지갑에 넣어놨다가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남편들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주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주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소중하고도 주기 어려운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제일 소중하고 주기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면 둘 셋씩 있으면 그래 내가 아들이 아홉인 게 하나 양자로 준다 피로는 내가 아들이지만 너 준다 했다 양자 삼아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딱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1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따라 써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막 좋았다가 조금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침대도 같이 써요, 못 써요? 이것도 한번 통계, 이거 한번 박사 논문 한번 써야겠어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60, 70대도 한 침대 쓰고 그렇게 오손도손 붙어 다니는 그 이유는 뭐고, 그 목적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보면은 막 너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들고 그냥.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팻말 가지고 할 때 막 남편이 뭐예요? 평생 뭐다? 어떤 할머니가 막 그 워낙 유명하잖아요. 평생 왼수다 이를 버리잖아요. 그러니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기가 요렇고 그러면 어려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쩌다?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밑줄 쭉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페일로라는 그리스어인데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는 뭐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뭘 딱딱딱 붙여요? 빨간 딱지 붙여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은 빚쟁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십자가에 죽여서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도 서로 사랑할 수가 없더냐.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면 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7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강단에서는 이해를 못 하지만 내려가면 이해가 돼요. 목사님, 참, 우리 남편은요, 징글징글해요. 막, 우리 각시가요, 막. 갱년기가 지나더니 너무 싸나져서 막 무서워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은 이유가 필요해요. 왜? 법정 용어니까 그잖아요. 법정 용어잖아요. 이게 오페일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멘을 못 오고 그냥 머리로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되겠다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거역하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 첫째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요한 속한 초대교회 안에 말하자면은 이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이게 기노시스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거든요. 그리스는 그노시스지만 체험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런 주장을 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그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분과 함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분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안 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별의별 교육을 다 받고 대학원을 12번씩 나와서 박사학위가 11개쯤 되어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보면 성이 가시고 안 보고 싶고 돌아가고 저기 길 건너에 암흑의 권사가 딱 있으니까 씩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통계나 보면 있다는 거예요. 저기 길 앞에 어떤 장로님 계시니까 뒤로 싹 해서 골목으로 가번져요. 그러면 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진실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거역하게 되면 두 번째 결과는 이렇게 초래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내가 빛에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한다 고백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내 눈이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뭘 모르게 된다?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조금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평생 어떻게 살아간다?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 상담하면 어버이날에 막 목사님 겁나게 섭섭합니다. 새끼들 키워놨더니 다 쓸데없더구만요. 막 이렇게 나와요. 또 어린이날에 막 애기들 막 해보면 하,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는 자네 아빠가 우리 아빠면 죽겠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사랑해야 될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과 아들, 우리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평생 떠돌이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다가도 마음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떠돌이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이제는 사랑의 항구 안에 여러분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야, 너 떠나 그래도 너 떠나려면 너나 떠나. 나는 여기 우리 딸 여기가 좋아. 한 번 더 줘. 겁나게 좋아. 한 번 더 이빠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우리 각시가 좋아. 내 남편이 좋아. 내 새끼들이 좋아. 조금 부족하지만 너무 좋아. 그럼 네 정체가 봐야. 나는 고슴도치야. 우리 따라서 하죠. 거룩한 고슴도치. 조금 부족해도 내 새끼니까 사랑을 해야죠.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멈추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떠들이같이 살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떤 복을 받냐? 당연히 복을 받죠. 우리 12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한 사람 뒷모습만 본 분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모세. 모세도 뒷모습은 봤지만 얼굴은 봐요? 못 봐요? 얼굴은 못 봐요.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너무 성이 가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에잇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막 문을 열려면 손이 덜덜 떨려요. 막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들어가면 막 대파 나올 것 같아요. 애기들 막 새끼들 보면 막 잔소리가 막 입에서 터지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고 막 에이 그냥 어디 가야지.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막. 여러분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 중에 깃발 꽂힌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한테라도 와요. 남원으로 오세요. 지리산자라고. 그럼 제가 저녁밥 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드립니다.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연기와 같은 자욱한 고통이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아, 그렇지. 우리 주님도 나를 요만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잘못은 내 각시가 조금 더 했고, 100대 0은 없잖아요. 잘못은 내 남편이 먼저 했지만, 그래도 내 잘못도 있지.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성질도 죽이고, 하고 싶은 말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여서, 한번 품어보자. 가시까지라도 한번 품어보자.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의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짝사랑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짝사랑을 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는 알렐론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영어로는 on, other, on, one, other, 이런 뜻이 뭐냐.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상담해보면, 남편은 각시를 너무 사랑하는데, 각시가 너무 이렇게 그냥 좀 거시기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또, 각시는 너무 좋은데 남편이 너무 그냥 생뚱맞고 그냥 보면 막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따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오고 가야 재미가 나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일방통행 짝사랑을 강요하려니까 여러분. 응? 언제까지 상대편을 강요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고받는 현찰 가운데 사랑이 싹튼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랑도 주고받고 give and take 꼭 준 만큼만 받는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도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또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성도들에게도 드리고 좀 미운 사람한테도 좀 에이 모르겠다 사랑해 뻔져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보면 막 너무 시기가 나고 성질이 나고 배가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한테 한번 고백해 봐요. 목사님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 몇 바탕 했어요. 막 생각이 나잖아요. 막. 주님 어렵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 식구들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괴롭지만 계속해서 겁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가포맨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포맨. 근데 왜 이게 재밌냐면 이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이건 뭐냐? 옛날에 사랑했잖아. 이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요. 지금 바로. 그리스어에서 이 현재 시제는 지금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바로. 아까 전에 우리 그 있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클라이브 웨어링은 몇 번 사랑해요? 몇 초마다 사랑해요? 7초마다. 길게는 30초마다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7초마다 오랜만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어디 갔다 왔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살아서 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 왔어 다 안아주고 막 여보 소 한 마리 잡어 7초 지나니까 또 아들이 들어왔는데 손 씻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또 여보 또 소 한 마리 소가 남으나 안 남으나요 근데 그 집 소가 한 2만 마리 듭니다 근데 막 각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다이아나 여보 딱 긁어 근데 한 7주만 오니까 각시 보니까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살아있었구려 우리 주님을 만날 때도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 시제가 이런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랑은 죽음보다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 사이로 누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나와 예수 사이에, 나와 내 아내 남편 자녀 사이에 어느 누가 이간질을 걸었어요. 그런 사랑의 기억은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장난으로 숙제같이 의무적으로 빚쟁이같이 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엄마처럼 남편을 아빠처럼 실제적인 엄마 아빠에게도 우리 따라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이게 조금 막 여기가 근질없고 막 닭살이 돋을 수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고 어려운 게 이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그러면은 들은 분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거는 해줘야 돼. 어려운 걸 말하고 쉬운 거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말해. 그러면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줬는데 카드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나갈 때 카드 하나씩 우리 장로님 싹 받으세요. 그래서 극도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겁은 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참 주님은 오묘해요. 이거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참 한 특별한 문법이 있는데 권유적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꼭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허면 좋겠다. 그 대신 나도 하고 너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도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할 테니까 집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다 같이 원수를 품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사랑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 주님께서 좋은 쪽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했지만은 너무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을. 참 점잖고 인격.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이 아들이 셋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분이 큰아들, 이 큰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특히나 경상도는 더하잖아, 이게. 유기성 목사님 엄마를 정말 사랑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 엄마가 이런 말 하셨어. 뭐라고? 그랬더니, 마지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너무 없어서 나는 가마음을 알 길이 없어.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큰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사랑해 이 말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한 거야. 한 번도 안 해. 근데 자기 막내 동생 그 셋째 남동생이 원래는 의사하고 닥터인데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은 막내 동생은 엄마가 제일 예뻐. 엄마 어디가 아파? 막 주물러주고 막 하니까 형이 유기성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 저놈은 뭐 저렇게 꼭 말을 해야 하나? 경상도 사람들 말해야 안 해요. 좀 경박한 거 아니야?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맞아요? 동생이 맞아요? 동생이 맞아요. 엄마는 그 말하자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큰아들의 그 입술로 우리 따라서 하죠. 엄마 사랑해요. 숙제 하나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다 조사하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못 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애통해서 한참을 목사님이 울고 가정이 달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는데 그래 맞아. 엄마한테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한다면 뭐하라?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쭉 읽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이겠죠. 표현이 안 되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쭉 설교를 하는데 사실 자기 아내인 사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평생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설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교는 해야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양심이 가책이 너무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 설교 듣고 나서 당신이나 좀 잘하지 이럴 것 같아서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남편들의 사랑을 표현하라. 여자가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 여러분,
아내가 생각할 때 뭐가 사랑으로 느껴지겠어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꼭 안아주는 여자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조금 준비가, 기도가 좀 부족합니다. 남편들이요, 카드를 몇 개요. 쓰고 싶은 대로 써. 또 거기다 딱 조건 달고, 10만 원 이하로 물 수도 있겠어. 혼납니다. 마음대로 써. 응? 이렇게 여러분, 아내가 느끼기에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당신이나 자라 이럴까봐, 여보 사랑합니다. 이걸 하려는데 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오늘은 꼭 말해야지. 월요일부터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와. 차라리 죽으면 죽는 게 쉽지 말하기가 어려워. 하다 보니까 매도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아이, 큰일 나버렸습니다, 주님. 설교 못 하겠는데요. 오늘은 꼭 해야지 했는데, 안 씻고 가 이제 사모님이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 가슴이 덜컹해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이제. 위선자가 될 것이냐. 아내 얼굴을 딱 보는데 막 뱀이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쪽을 한쪽을 보고 막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여보 사랑해 웃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뻥 쪄가지고 막 눈가가 촉촉하면서 눈물이 톡톡 떨어져요. 여보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현재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서로서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죠. 사랑은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는 쉽죠. 듣기는 재밌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참 대단하고 주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계명은 문맥적으로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겁지 않아요? 혼자 지려고 하면 무겁겠죠. 그 사랑의 짐을 누가 대신 져줘요? 예수님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 같은 교인들,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죠.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누가 같이 져줘요?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혼자는 할수 없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니? 회피하고 싶지? 네 말이 다 맞아. 속상하겠지. 책으로도 몇권 쓰겠지. 그지만 나도 너를 위해 죽었잖아. 함께 지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고, 하고 나면 변,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의 분이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그런 축복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천국에 갈때딱 하나 가져갈 건 뭐예요? 사랑의 기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의 기억 속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요, 통계를 내보니까,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을 평생에 단한 번도 못 들어본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50%가 단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 마귀 사탄,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절대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기억, 우리가 봤던 동영상처럼 그런 기억들이 풍요로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따뜻한 물에 밥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어도, 마른 떡한 조각만 갖고 먹어도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보, 오늘 김치에다 물 말아서만 먹어도 더

0: 너무 좋아. 사랑해요. 우리 딸아, 사랑해요, 여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사랑의 지갑이 두꺼워져서 열어서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 신의 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만 따라서 시작된 걸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이 성경 속 인물들 보면 말씀만 듣고 여정을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난다는 것,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믿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된 걸 이미 다 확정되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알겠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여정도요, 믿음으로 나서는 오늘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보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